0: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1338-3388-9 세종 바이오텍.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10: 불란서안경검안과.
9: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계속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 하면요, 39초 간격으로 원자폭탄 100개를 퍼붓는 정도의 충격입니다. 원자폭탄 100개가 39초 간격으로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예,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YTN의 보도입니다.
1: 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6시쯤 발생했으니까 지금은 17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밤사이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0: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연쇄 강진으로 최소 164명이 숨지고 97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집계했던 사망자 최소 32명, 부상자 700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는 날이 밝았고 구조대가 붕괴한 건물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미 지질조사국은 예측 모델을 활용해 사망자가 만 명에서 10만 명일 확률이 40%, 1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14%라고 예측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피해가 컸는데요. 첫 강진은 규모 7.2로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야라쿠이주에서 발생했습니다. 39초 뒤에는 첫 번째 진앙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서 더욱 강력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진의 발생 깊이가 각각 21.9km와 10km로 비교적 얕아 지표면에 전달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1: 소주 is not just a traditional Korean beverage. It represents a community hospitality and the sharing of a culture across generations and backgrounds. Soju is a part of a K-food wave that the Korean food is enjoying.
2: 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의인 소주의 문화적인 가치를 기념하는 소주의 날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 그런데 그 상품이 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을 제정한다? 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 이제부터 그 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엊그제 세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에서는 최석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소주의 날 결의안이 선포되었습니다. 소주의 날이라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9월 20일을 소주의 날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미국에서 별날도 다 있죠. 네, 어쨌든 이 선포가 이루어진 과정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건 제가 취재기자 생활을 하면서 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과거 캘리포니아 주류 통제국 규정상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아니라 비어앤와인 면허만 있는 식당에서는 증류주를 팔 수 없었습니다. 즉 소주를 팔 수 없었습니다. 이 소주 같은 증류주를 그때까지만 해도 하드리커에 넣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A의 한국 식당 중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없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소주를 먹고 싶어도 못 먹거나 솔직히 뭐 몰래 먹곤 했습니다. 그게 알려지자 가끔은 또 이 주정부 단속반에서 요원들이 식당에 들이닥쳐서 소주를 몰래 먹는지를 단속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웃지 못할 초원극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무언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손님이 먹는 그릇을 단속 요원이 자기 입으로 가져다가 먹어볼 수는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한인들은 소주잔이 아닌 밥그릇에 소주를 담아 먹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단속반원이 와서 그게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소주와 물은 뭐 색깔이 똑같이 투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처럼 보여도 저게 소주인 것 같이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그걸 먹어볼 수는 없다라는 걸 한인들이 이용한 겁니다. 그렇게 몰래 먹는 세월을 지나고 드디어 소주를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없이 그저 비어앤와인 라이센스만 있는 식당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건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렇게 몰래만 팔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LA의 한국 식당 사장님들, 엄밀히 말해서는 LA뿐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의 이 한식당 사장님들과 또 관련 단체장들이 로비 회사를 고용해서 세크라멘토 주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돈은 모든 식당 사장님들과 단체장들이 다 각출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 의원들 사무실을 찾아가서 소주가 하드리커가 아니다라는 설명도 로비스트를 통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여 년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의회에서 소주를 비어앤 와인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투표가 있기 하루 전 LA의 식당 사장님들과 단체장들은 대형 버스를 전세내서 거기에 다 타고 50여 명 정도가 세크라멘토로 올라갔습니다. 투표가 있기 전날 저녁 한인들은 주의회 의원들 10수명을 인근 한국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거기는 물론 당시에 소주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한인들은 갈비와 불고기를 잔뜩 주문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가 시작됐는데요. 갈비를 먹기 시작한 주의회 의원들 앞에서 한인들은 갈비를 먹으면서 소주를 함께 마시는 장면을 일부러 연출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의원들에게 한인들은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와인을 마시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의원들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와인을 시켜줬습니다. 이후에 한인들은 또 설명하기를 당신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와인을 마시듯이 우리 한국인들은 갈비나 불고기 등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신다. 그러니 소주를 하드릴 거라고 보면 안 되고 당신들이 저녁 식사에 그냥 곁들여 마시는 그런 와인과 같은 거다. 소주는 코리안 와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실제로 아주 맛있는 갈비를 먹으면서 한인들처럼 소주를 마셔보니 아, 이해됩니다 라면서 완전히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난 다음 날 투표에서 소주는 드디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큼은 하드리커가 아니라 비어앤와인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 그게 벌써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인정받은 소주를 식당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아예 매년 9월 20일을 소주의 날로 기념해버린 것입니다. 아, 그럼 왜 하필 9월 20일이 소주의 날로 정해졌을까요? 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투표가 있었던 그날, 그래서 통과가 됐던 바로 그날이 9월 20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류사회에서 인정하게 된 건 이제는 소주가 난 코리안들도 엄청 찾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코리아타운에서만 판매되는 소위 이민자의 술에서 이제는 외국인들도 돈 주고 구매하는 당당한 이 한류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주는 우리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희로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1: Soju is not just a traditional Korean beverage. It represents a community, hospitality, and the sharing of a culture across generations and backgrounds. Soju is a part of a...
2: 자, 이어서 미셸 박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를 바라보는 한인 정치인들의 너무나도 다른 시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미셸 박스틸 주한미국 대사의 부임을 앞두고 중요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적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고 기대가 많이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셸 박스틸 대사는 한국을 잘 이해하고 또 미국을 잘 아시는 분이다. 한미 관계라든지 대북 문제 등을 잘 아시고 실향민 가족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스틸 대사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앤디 김 상원의원은 미셸 박스틸 대사가 군복무 경력이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후보들에게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한 바 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미셸 스틸 대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후보들에게 공산주의 동조자다라고 비난하고 미국보다는 중국 편에 더 서있다라고 말하는 등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는 극우 중에 극우 인사다라며 매우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게 무조건 공산주의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공격은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셸 스틸 대사는 최근 상원의 인준 절차를 모두 마쳤고 한국 정부의 이 아그레망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곧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어제 국제금값이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사상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뉴욕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전일 대비 3% 내린 아운스당 3,992.4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3,960달러 아래까지 밀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금값은 올해 1월 아운스당 5,594달러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고점 대비 낙폭은 28%에 달하고 있으며 통상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은 약세장 진입의 기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강조 발언이 금값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금은 금리 인상 국면에서 국채 등 이자부 자산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금값 전망치를 $500 내려서 4,900달러로 조정했고 도이체방크 역시 4분기 전망치를 17% 하향했습니다. 국제 은값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은 가격은 어제 6.9% 하락한 아운스당 57.31달러에 거래돼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60 선을 내줬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미국 공항 세관 검사와 수화물 재위탁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여행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위탁 수화물 원격 검색을 인천발 LA 및 시애틀 노선으로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 원격 검색은 출발 공항에서 미국행 수화물 엑스레이 이미지를 연방 세관에 원격으로 전송하고 세관에서 그 이미지를 사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승객이 항공기로 이동하는 동안 미국 현지에서 미리 짐 검사를 실시해서 착륙 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미국 공항 도착 즉시 수화물 이미 개봉 검색과 세관 검사 등을 면제받고 보다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 원격 검색 제도를 실시하는 항공편을 통해서 미국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 최초 기착지 공항에서의 수화물 재위탁 절차가 생략됩니다. 또 해당 승객의 수화물이 최종 목적지 공항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수화물 자동 연결 서비스입니다. 환승 시간을 최대 20분까지 절감할 수 있어서 보다 여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 정책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2-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속추방 제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신속추방 제도는 원래 남북 국경 인근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이민법원 심리 없이 빠르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대상은 일반적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ICE의 권한을 확대 부여해서 미국 내륙 깊숙한 지역에서 단속된 이민자에게도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2년 이상 체류를 즉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속추방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한인빌집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주택가 절도 조직이 정원 수풀과 화분 등에 위장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어서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주민이 주택 외부 정원 구석진 곳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소형 감시 장치를 발견하면서 해당 수법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장치는 주변 환경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장돼 있어서 일반적인 시야에서는 쉽게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장치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주택 절도 범죄 조직과 연계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관목, 화분, 나무 사이 등 조경과 자연스럽게 섞이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이를 통해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외출 패턴, 또 장기간 부재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 시점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귀금속과 명품 가방, 또 현금 등 고가의 자산을 집 안에 보유한 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가정들이 원정 절도단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장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절대 손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장치를 훼손하거나 이동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발견 즉시 관할 경찰에 연락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한인은행들이 LA 카운티 금융기관 순위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시장에서 강세를 기록해서 실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자료를 토대로 LA 카운티에 본점을 둔 38개 은행들의 순위를 자산규모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뱅크 오브 호프가 5위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2023년 2분기 5위로 처음 탑5에 들어간 이후에 같은 순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자산 규모가 186억 5,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또 전국 은행 순위에서도 4,300개 시중 은행 가운데 98위에 랭크되면서 한인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탑100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7: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부정선거를 막는다라는 이유로 주택법안 발목 잡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상하원의 문턱을 다 넘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인 지지로 처리한 법안입니다.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권자법과 연계시켜버리면서 발효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어제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즉 21세기 주택공급 확대법에 사인을 하는 서명식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명 몇 시간 전에 돌연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유권자법을 통과시켜야 그것과 함께 서명을 하겠다라고 어깃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일단 그 주택공급 확대법은 무슨 내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이 유권자법이라는 것은 뭔지를 알아야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공급 확대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과 집값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랜 타협 끝에 만든 대규모 민생법안입니다. 뭐 복잡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건 공화당 쪽의 요구를 민주당이 대거 반영한 부분입니다. 주택 건설 시에 까다로운 환경평가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줄여서 집을 더 빨리, 더 많이 짓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투자회사 제한 조치입니다. 이건 또 반대로 민주당 쪽의 요구를 공화당이 반영해 준 부분입니다. 주택을 350채 이상 보유한 채 투자 활동을 하는 이 대형 투자회사가 단독주택을 싹쓸이해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제한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정 지원 방안입니다. 상업용 공실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조립식 주택, 즉 모듈러 홈의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시행된다면 주택 공급은 실제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좋은 걸 왜 사인을 안 하고 갑자기 어깃장을 놓는 거지? 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give and take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민생법안인 이 주택공급법안에 사인을 해줄 테니 의회에서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유권자법을 통과시켜서 내 책상에 빨리 가져다 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권자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사실 이 유권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인 언론에서 알기 쉽게 줄여서 부르는 거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Save America법, Save America Act입니다. 핵심 내용은 유권자 등록 그리고 투표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 보수 진영의 핵심 수건 사업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는 시민권 증명 의무화, 투표 규제, 명부 조사 등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시민권 증명 의무화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같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투표 규제는 투표할 때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또 우편 투표는 대폭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부 조사는 주정부가 국토안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달 유권자 명부를 조사하고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강제로 삭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투표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라도 부정투표를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인사이드에 있는 정치공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니 부정투표 제한도 좋고 다 좋은데 아 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안하고 이게 연계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자식들이 지금 집을 새로 막 구입해야 되는데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지원을 못 해줄 망정 왜 이걸 막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법안을 뜬금없이 연계하는 그 정치공학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 민생법안 하나를 볼모로 잡고 부정투표와 관련된 소위 이념적 법안을 연계시키게 되면 그 이념적인 법안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표를 까다롭게 만드는 유권자 법안에 대해서 평소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던 민주당 성향 유권자나 무당층 유권자들도 당장 자기들 주택 구입에 대한 법안이 이것 때문에 통과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예 아무리 부정투표가 우려된다고 해도 투표장 갈 때마다 시민권이나 뭐 여권을 갖고 가야 한다라는 건 정말 복잡해. 나는 이 유권자법 난 반대야 라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개인의 이익이 연관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예 빨리 그 뭐 유권자법안인지 뭔지 빨리 통과시켜. 그래야 이 내가 해당되는 주택법안도 통과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유권자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땡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민주당 반대로 결국 둘 다 통과가 안 되고 파행하게 되면 겉 봐라 민주당은요 여러분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줄 그 민생 법안도 저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 파탄의 이유를 민주당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법안을 굳이 연계시키지 않았다면 사실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튼 뜬금없이 유권자 법안과 연계되어버린 이 주택 공급 확대 법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어깃장을 이겨내고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 결과를 보기까지는 그런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뿐이 아니라 보습, 영양, 항염, 그야말로 종합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니까 네, 이렇게 햇볕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서랍 속에 묵혀뒀던 선크림을 꺼내드는 경우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사다 남긴 제품이라면 바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한입니다. 네, 미개봉 선크림은 제조일로부터 2,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용기 뒷면에는요, 작은 단지 모양 아이콘 옆에 6M 또는 12M 이렇게 적힌 숫자가 있습니다.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간을 뜻하는데요. 네, 6개월, 12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봉할 때이 뚜껑이나 용기 이 끝부분에 날짜를 직접 적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변질 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알갱이가 생긴다거나 제형이 좀 거칠어져서 피부에 고르게 발리지 않습니다. 또 산화가 진행되면서 색이 누렇게 변하는 제품도 있고요. 묽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제품은 표시된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피부암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지시대로 사용한다면 편평세포암 발병 위험이 약 4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선크림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피부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권장량을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병을 열면 수주에서 두달 안에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지난해 개봉한 제품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면 사용 빈도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3388-5600. 2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3388-5600. 2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일론 머스크의 화무 11홍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화무 11홍, 붉은 꽃이 열흘 채 못 간다라는 뜻이죠. 자, 세계 첫 조만장자 트릴리언웨어 자리에 올랐던 일론 머스크가 열흘 만에 조만장자 타이틀을 반납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일론 머스크 CEO의 순 자산이 어제 주식시장 마감 후 9,620억 달러로 집계돼서 1조 달러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2일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자산이 1조 1,000억 달러로 불어나서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페이스X 주가가 폭락하면서 머스크의 자산가치도 함께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1조 달러 이하로 다시 내려간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는 어제 지난 12일간 기록했던 최고 가격인 $225 64센트와 비교한다면 약 31%나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 열풍에 휩싸여서 공모가인 $135를 넘어 $150에 상장 첫날 거래를 시작한 이후 뒤늦게 주가 구입에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은 현재 30% 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200 넘게 올라서 정점을 찍었을 그때 기관 투자가 등 소위 큰 손들은 이미 다 팔고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150 내지 $155 안팎에서 재조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첫날 주가 폭등으로 보유 자산이 순간 1조 달러를 넘어서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일론 머스크의 그 1조 달러는 열흘을 겨우 버텼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라는 화무 11홍. 일론 머스크의 조만장자 타이틀도 이번에는 화무 11홍이었습니다. 네, 1980년대 초 한국의 그 언론 검열이라는 것이 연상되는 미국의 언론 통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ABC 방송이 시청자를 상대로 자살을 지지해달라라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최근 방송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향해서 항의성 목소리를 내달라는 내용을 담은 TV 광고 두 편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한 광고에서는 ABC의 아침 토크쇼인 더 뷰는 약 30년 가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스트를 초청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FCC가 이 쇼에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직접 통제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에서는 FCC가 커뮤니티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라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를 표명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FCC가 ABC 프로그램 더 뷰에 텍사스의 민주당 정치인인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이 출연한 것을 두고 해당 프로그램이 뉴스처럼 동일 방송 시간 면제 자격이 있는지 서류를 제출하라 라고 요구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ABC 방송국에 서류를 제출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일 방송 시간 규정이라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거 후보자를 부를 때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은 이에 대한 면제권을 갖습니다만은 뉴스가 아닌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게스트들을 매일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는 이 더 뷰라는 프로그램을 뉴스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또 그렇게 동일하게 편성을 했느냐 아니냐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ABC가 광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처럼 여론을 모으려 하자 FCC는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FCC는 성명을 내고 ABC 방송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FCC란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브랜던 카 위원장이 현재 수장을 맡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 네, 이란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60일간의 협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잠복해 있던 미국과 유럽 동맹 간의 균열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 면전에서 유럽 동맹국을 어제 거듭 비난했고요. 나토 측은 미국의 불만을 진화하느라 애쓰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백악관을 찾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형 그래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를 트럼프 1조 달러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2: The Trump trillion shows you the increase Europeans and Canadians are paying into defense since you took office in 2017.
1: 나토는 특히 올해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들어 1,390억 달러가 추가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란 군사작전에서 유럽이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나토 동맹 국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3: But I was disappointed. I was disappointed with Italy. I was disappointed with the UK. We're disappointed with Germany and France. We're disappointed with most of them. Spain is a horror show.
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한 건 동맹국의 충성심이었다면서 유럽은 작은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터 사무총장은 유럽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 4천 내지 5천 대가 출격했기 때문에 이란 작전도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유럽이 미국을 외면한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군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앙금이 다시 표출된 겁니다. 이란 전쟁은 일단 멈췄지만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그대로 남으면서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는 동맹의 결속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4: 세계적인 팝스타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NFL 선수 트래비스 케이시의 결혼식이 오는 7월 3일 뉴욕에 있는 경기장 겸 공연장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유명 행사 기획사인 위닉 프로덕션이 다음 달 2일에서 4일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 도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허가 요청서를 뉴욕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닉 프로덕션은 같은 달 3일 행사를 열 예정이라며 500명에서 1,000명가량의 참석이 예상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기장 외부에 텐트나 캐노피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며 행사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관계자는 이 행사가 열리는 3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결혼식이 진행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인근 지하철역을 순찰하는 경찰관들은 다음 달 초 주말에 스위프트의 결혼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라는 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스위프트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치밀한 속임수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여러 장소에 허가를 신청했거나 행사 장소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 보안을 중요시하는 스위프트에게는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매체는 창문이 없는 이곳은 엄격한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유명 인사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혼식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gia.com.
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1338-3888-99 세종바이오텍.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8: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9: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제 끝나기 조금 전입니다만은 이 시간까지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감사해서 아주 중요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도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느냐가 특정 암 사망 위험과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성의 경우에는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위암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내장육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암, 유방암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조금 헷갈리시기도 하죠? 네, 자세하게 YTN의 보도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2: 연구팀이 본 고기 종류는 붉은 고기와 닭고기, 내장육, 가공육 등 네 가지였습니다. 이 고기들은 섭취량에 따라 1에서 4분위로, 가공육은 섭취군과 비섭취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표별 보정을 거쳐 암 종류별 사망 위험도를 비교했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는 남녀 모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고기, 성별이 중요했습니다. 남성에서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은 그룹일수록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위암 사망 위험이 52% 낮았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으로 비교적 마르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여성에서는 내장육을 비교적 많이 먹은 그룹이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유방암 사망 위험이 2.57배, 췌장암 사망 위험은 1.83배 높았습니다. 60세 이상, 체질량 지수 25 미만, 비흡연 여성에서 더 뚜렷이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살코기보다 간이나 곱창 같은 내장육에 중금속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 지방 함량도 높아 췌장이나 유방처럼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장기에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3: 그래서 지방 조직에 좀 더 축적되고 그럴 수 있는 물질, 또 거기서 여성이고 나이 드시고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작은 사람들이 좀 더 영향을 받았다 하고 나오거든요.
12: 내장육 섭취와 암 사망률 상승의 연관성이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성의 경우 붉은 고기가 위암 사망 위험 감소와 함께 나타난 배경으로 가공육보다 수육이나 구이 중심의 섭취를 하는 우리 식문화를 꼽은 점도 주목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관찰 연구이므로 육류 섭취와 암 사망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조리 방법이나 장기적인 식습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식이 분야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인 뉴트리션 최근 호에 실렸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1: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화 가치가 또다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어제 0.4%가 급등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6개국 화폐와 비교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도 현재 101 이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주요 6개국의 화폐 가치를 100으로 잡고 시작한 지수입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100이면 달러 가치가 평균적인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101 등으로 100이 넘는다면 강달러 영역에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99라면 달러 가치가 약달러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현재의 달러 가치는 강달러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지? 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돈은 결국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 그리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으로 달러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달러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효과를 보는 셈이기 때문에 또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이 1,500원이 되는 등 이 원화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국방부가 군 고위 간부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도너휴 유럽 사령관이 다음 달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나토 연합군 지상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도너휴 장군이 7월 2일자로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관계자는 육군 유럽 사령관 계급을 사성 장군에서 삼성 장군으로 낮추는 논의가 진행된 이후 도너휴 장군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군 고위 장성 간부 이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현 정부 들어서는 20여 명의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조기 퇴임하거나 사직했습니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장군은 줄이고 병사는 늘리자라는 슬로건 아래 군 고위 장성 감축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도너휴 사령관은 특수부대 델타 포스를 지휘하는 등 특수작전통으로 꼽히고 있던 장성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밤에 미군이 20년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주둔을 끝내고 철수할 당시 가장 마지막에 떠난 미군으로 유명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부자, 서울이 가장 빨리 늘고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순 자산이 3천만 달러를 넘는 부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산 정보 분석 업체 알트라타는 세계 초부유층 보고서에서 전 세계 순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 자산가 수가 지난 1년간 14.4% 증가해서 현재 55만 6,800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3천만 달러 넘는 이 고액 자산가가 많은 세계 상위 12개 도시 가운데 서울이 6,220명으로 12위를 차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의 고자산가가 6,220명이고 전 세계에서 12위이다. 뭐 이런 점이 아니라 서울의 그런 고액 자산가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14: 서울의 고액 자산가는 지난 1년간 무려 36.3% 증가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4.4%가 증가했는데 서울에서는 무려 36.3%가 증가한 것입니다. 자산 3천만 달러라면 원화로 본다면 약 460억 원입니다.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5: 4236601000번
16: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7: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6: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7: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1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0: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네, 이기려고 경기를 한 건지 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한 건지 모르겠다. 네, 어제 한국 축구 경기를 보고 박지성 해설위원이 한 말입니다. 뭐 얼핏 들으면 뭐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은 이기려는 생각과 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그게 어제 경기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LA 지역 오늘 날씨 좋습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로 예상되고요. 요런 날씨는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흔히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야,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참 편하겠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막상 조금 더 가보면 가난할 땐 돈 때문에 괴롭고 성공한 뒤엔 그만큼 무거워진 책임감 때문에 괴롭대요. 결국 인생에서 고통이란 건 파도처럼 모양만 바뀔 뿐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땀 흘려 운동하는 사람은 훈련의 고통을 견디지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망가진 몸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밤새워 공부하는 사람은 배움의 고통을 겪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응? 탱작탱작 노는 사람은 훗날 무지의 대가를 견뎌야 합니다. 어차피 마주쳐야 할 고통이라면 결국 남는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아우, 아파요. 지는 아픔, 패하는 아픔. 하지만 늘 어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선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고통을 선택하며 사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린 이 선택이 몇 년 뒤에 내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내겠죠. 자, 오늘 여러분은

0: 요즘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요 서로에게
1: 야 괜찮아 괜찮아
0: 응?
1: 위로를 건네면서
0: 녹색지대의 노래를 출발합니다. 괜찮아.

0: 어젯밤 대한민국이 사우스 아프리카를 상대로 1-0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축구를 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열심히 뛰어줬는데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날. 왜 이렇게 오늘 안 풀리지? 희한하네.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왜 이렇게 안 풀려? 응? 최선을 다해 키운 자녀가 속을 썩일 때도 있고요. 건강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어머 나에게도 이런 일이. 병원 신세를 질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알아요. 승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바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 우리 럭키비키님이 오늘 너무 꿀꿀한 날 팅자님 차차차를 안식처로 피난처 왔어요. 에너지 팍팍 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 팍팍. 어제 퇴근길에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뭐 남아 이런 중천금 뭐 풍선껌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자가 뱉은 말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죠. 그 발레 파킹 늘 퇴근하는 길에 거기 이렇게 발레 파킹하는 청년들 그 앞집 곱창집에 또 주방 바블로하고 이렇게 멕시코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기를 해서 어쩌다가 말려 들어가서 저는 20불을 걸었고 니꼬아라 니꼬아라고 그 발레 파킹하는 또 이 빠빠시또 청년이 또 그 청년에 말려 들어가서 100불을 걸었는데 자기 50불 줬대요. 그래서 어떻게 안 보이길래 보면 주지 그랬는데 어제 가는 길에 그 친구 왔어? 좀 불러줄래? 하고서 제가 주방에서 막 이제 식당 장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르니까 눈이 희동그레진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야. 축하해 하고 제가 20불을 딱 줬어요. 그래서 너 이름 뭐냐 하니까 기억이 안 나서 빠블로. 그리고 저희 이름을 묻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이름도 교환해가면서 그렇게 먹고 뭐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옆집에서 보바차라도 한 잔 사겠다고 시간 될 때. 그러면서 친구도 사귀고 그런 겁니다. 아 정말 어제 그 저는 또 그 잔디광장에서 있다가 어제 2시부터 수많은 퍼포먼스들이 있었습니다. 태극기 퍼포먼스 그리고 정말 저희 집에서도 애국가가 들리는 거 있죠. 와, 그 조용한 속에 애국가가 쫙 들려오는데 뭉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조인을 하게 된 식당에서도 와, 우리가 괜히 3.1 운동을 만세하면서 만세 물결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먼저 대한민국 이러면 그 위기 시에 야 어쩜 그렇게 합동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는지 뜨거운 우리의 그 힘을 받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한 말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때려 때려 올려 때려 이 말을 열심히 하면서 끝나고 나도요 그냥 서로 훈훈하게 그래 그래 자 그런 우리의 잔치는 끝난 것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요? 이러고서 남은 조들의 경기들을 보게 되죠. 아 그래도 이 축제를 우리가 정말 잘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보셨어요? 살아있는 동상이 된 슈퍼맨 바로 민주 콩고의 경기 때마다 관중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오른팔을 높이 든 채 경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응원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성함이 음볼라딘가 볼라딘가? 볼란가? 말란가? 음볼라딘가라는 분이세요. 아 정말 완벽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이 자세를 경기하는 내내 우리는 응원하면서 앉아있으면서도 아이고 우리야 이러는데 이분은 정말 움직이지 않고 이걸 위해서 정말 한 달 중 21일 혹독하게 훈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취하는 자세는요. 바로 벨기에로부터 1960년 6월에 독립한 민주 콩고의 초대 총리 파트리스 루문바 총리를 기리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벨기에의 가혹한 식민 통치를 강하게 비탄하면서 콩고인들의 단결과 자부심을 일깨운 독립 영웅이라고 하시네요. 이 루문바 씨는 취임 후에 몇 달 만에 실각을 하고 35세의 젊은 나이에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녹아 없어졌고요. 오직 금리 하나만 남아서 요즘 금값이 올라서요. 저 아는 언니가 세상에 타주에서 오셨는데 LA에 금팔러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하지도 않는 거, 유행 지나서 안 하는 거 금 모아서 믿을 만한 친구한테 파는데 금리까지 그 빠진 게 있었나 봐요. 그것까지 파니까 꽤 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금값이 올랐습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금부치를 물론 잘 지니고 있다가 비상시에 쓰시고 아무튼 이분은 금리 하나만 남아서 2022년에야 고국에 돌아와서 묘역에 안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옴블라딩가 씨는 그곳에 세워진 이 루문바 동상의 자세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와, 축구하는 내내 오른손을 들고 움직이지 않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무더운 날씨에. 이 콩고는 52년 만에 밟은 두 번째 월드컵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 콩고는 아주 오랜 내전으로 아픔이 많아요. 오늘이 바로 또 6.25 아픔이 있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 탱자 뮤직 극장에서는 우리의 또 6.25를 기념을 해서 함께 할 거니까 오늘 전화 주세요 하면 6.25의 아픔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때 그 얘기 또 보릿고개 얘기 부모님 얘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의 한라인 전화번호는 13-531-2291-531-2291입니다. 그래서요, 이 콩고가 오랜 내전으로 정말 너무 막 싸우고 이랬는데 이번 월드컵의 진출과 활약으로 인해서 1억 1,600만 명의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이 축구공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르투갈과의 역사적인 첫 경기에서 1-1로 비기면서 역사상 월드컵 사상 첫 승점을 따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에 0-1로 패했지만 오는 토요일인가요? 바로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완전히 포르투갈에 대패를 했죠.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상대로 민주 콩고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쪼쪼쪼쪼. 축구는 비록 우리는 수많은 거 요즘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 K를 코리아가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소주의 날이 9월 20일로 제정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래전 정말 소주 한 잔이 그렇게 거기 비싸? 이러고 소주를 이민 가방에 가득 챙겨오다가 팔에 그냥 염증이 나셔서 고생을 하신 저희 아버님도 바로 국가유공자세요. 20살의 나이에 6.25 참전을 하시고 그 아픔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는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르신들 계시다면요. 또 곳곳에서 그런 베테랑을 만나죠. 코리안 워 베테랑이다. 이런 분을 만나면 밥값을 내주신 그런 또 한국분도 뵀어요. 오늘 그런 따뜻함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철회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와천 해린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퍼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8: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0: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9: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행자 뮤직 극장 제9화 그날 멈춰버린 기차역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7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누군가에겐 아직도 어제 같은 날 서울역에서 평양역에서 대구역에서 곧 다시 만나자며 손을 흔들었는데 그 곳이 75년이 넘도록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포성 소리에 잠이 깬 사람들, 어머니 손을 놓친 아이,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들, 며칠만 지나면 끝난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고 몇 년이 평생이 되었습니다.

0: 당신 몇 살이었어요?
1: 여덟 살이요.
0: 여덟 살이죠. 학교는 어디?
1: 아영국민학교.
0: 아영국민학교죠.
1: 예.
0: 그러면 맞네요.
2: 맞아요.
0: 맞아요.
3: 얼굴이 닮으셨어요. 너무
0: 맞아요.
3: 네.
0: 너무 보고 싶은데 어디서 산다.
1: 누님.
0: 내가 죽었든지 원이 없든지 얼마나 누나가 찾았는지 아니 힘든지.
1: 누님 저게 작은 누나인지 큰 누나인지 모르겠어요.
0: 이름 대봐.
1: 사자 순자요.
0: 이순자.
1: 예.
0: 이순하. 네가 어려서 몰라.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알겠어.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언니도 다 있단다. 동생도 있고.
1: 계세요? 아유.
0: 동생도 다 있어. 넌 어디서 살아?
4: 살아계시네.
0: 어디서 사냐고.
1: 예, 약속해요.
0: 내가 그럼 내일 아침에 새벽에 갈게. 너무 보고 싶다.
1: 예, 네.
0: 모습이 똑같습니다. 어려서 모습하고.
1: 예, 누나.
0: 너무 똑같아.
3: 너무
0: 난 죽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나이가 어려서.
3: 축하드립니다.
0: 네,
4: 만세.
0: 당신 몇 살이었어요?
1: 여덟 살.

영수는 20살 청년입니다.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영수야, 먼저 가거라. 엄마는 동생 데리고 금방 따라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수는 부산까지 내려왔고 전쟁은 끝났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미국으로 이민도 왔습니다. 하지만 평생 지갑 속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영구를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 이제 막 잠이 들었어. 동지서 딸 기나긴 뭐 폭풍은 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 영수 씨에게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진 속 분은 누구예요? 영수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살아계시면 올해는 100살이 넘으셨겠네요.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0: 전쟁은 총알이 멈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다림이 끝나야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6.25를 맞아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아직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산가족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부모님이나 할아버님, 할아버님께 들었던 6.25 전쟁 얘기가 있으신가요? 피난길 얘기, 야 그때 집에서 이거 갖고 나오느라고. 보릿고개 얘기, 한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가족의 생이별 이야기,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따뜻한 추억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라디오 서울 생방송 전화번호 213-531-2291, 213-531-2291. 저도요, 저희 아버님께서 30년생이세요, 말띠. 6년 전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희 집 대문에는 국가 유공자의 집 이렇게 자랑스럽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항상 반주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꼭 그 옛날 전쟁 얘기를 해주시면서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버지 실제로 그 북한 사람도 죽여봤어?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직설적인 대답을 안 하셨지만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한 16살에 그 6.25에 나간 거죠. 16살이 뭘 알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 사촌오빠한테 들은 얘기는 6월달만 되면 집안이 완전히 그 초상집 분위기래요. 그 트라우마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우리 어제 축구는 졌지만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계기가 되듯이 6.25 민족 상잔의 아픔이 또 오늘의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오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우리 한민족이 또 아주 평화로운 서로 상생의 길을 가기를 기원하면서 탱자 뮤직 극장은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없네. 없어도 괜찮아요. 내일 또 오겠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 이 시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뮤직 극장의 주인공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굿모닝 차차차는 저 혼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하는 탱자 뮤직 극장,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탱자들의 얘기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또 만나요. A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1층이 아니군요. 산 3층. 3층이 쭉쭉 올라가 봐요. 거기 그냥 파킹장도 넓고 너무 좋아요.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03-3838-8899 세종바이오텍.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 385-330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8: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6.25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곧 미국은 250주년 생일을 맞이하죠.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무려 77%가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금의 미국을 보면 실망할 것이다 라고 대표했다고 하네요. 이 건국의 주역은 누굽니까? 토머스 제퍼슨, 벤자민 플랭클린, 우리가 좋아하는 머니의 모델이신 이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 우리 후손들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77%나 하고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참 미국은 참 좋은 나라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이렇게 퍼줄까 이러면서 많은 그런 청교도 정신과 그리고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인종차별과도 거리가 멀고 제가 몇 번 그런 일을 길에서 겪었다고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저기 뭐야 사우스 다코타에서 크로스컨트리 그 어린 나이에 그 한 20몇 년 전일 거예요. 할 때 플랫타이어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지나가는 트럭 아저씨, 백인 아저씨, 달려온 또 그 하이웨이 페트롤 언니, 세상에 저를 위해서요 한 시간을 끙끙끙끙 거기에 맞는 그 렌치가 없어서 뭐 갔다 오고 뭐 하면서 그때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또 데스밸리, 데스밸리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데스밸리에 커다란 락이 그냥 싹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폭풍일까 했는데 사실은 그 살짝 얼은 그 얼음 위에 살짝 부른 미풍에 이게 싹 밀려가듯이 그 거대한 바위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데스밸리에서 차가 모래로 빠진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끙끙대고 있는 걸 보던지 뒤에서 백인 노 부부가 그것도 안 걸어와요. 뛰어와요. 뛰어와가지고 차를 밀어줘가지고 그분 그 언니랑 백인 언니랑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이게 바로 미국이지. 나도 누군가가 길에서 어려울 때 나도 이렇게 도와줘야지. 응? 그 트럭 드라이버 분께 제가 런치 머니를 주면서 그 답례를 하려고 할 때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분 하신다는 말씀이 결국은 너도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와줘라. 한마디로 pay it forward. pay it forward. 저기 그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오늘은 내가 쏜다 골든베롤님은 뒷사람 것까지 제가 계산해요 이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뒷사람 거 계산하고 그러는 아주 따뜻한 릴레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250주년을 기념하는 쿼러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딱 25만 개를 내놔서 아주 특별한 희귀 쿼러로 깜짝 방출을 벌써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일반 잔돈 속에 무작위로 섞어서 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앞면에는 보통 워싱턴 대통령이 계신가요? 근데 이번에는 이 쿼라 안면에는 특별히 독립선언서를 쓰신 토마스 제퍼슨의 대통령의 얼굴을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July 4th라는 특별 비밀 마크가 각인됐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뒷면을 돌려보면 리버티 벨, 미국 독립의 상징이죠. 이 자유의 종을 멋지게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종 가운데 선명하게 금강거 그거까지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수집가들 사이에서 대박이 났던 웨스트포인트 쿼러가 200만 개가 풀렸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25만 개니까 엄청 희귀한 쿼러 녀석입니다. 그래도 운 좋으면 네 개도 닿을 수 있으니까. 아, 요즘은요. 쿼러. 아, 세탁비도 너무 쿼러. 어? 빨래하려면 쿼러를 몇 개를 집어내는지 몰라 진짜. 어우 진짜 어디 아직도 그 시스템이 안 된 데는요 이 쿼러를 넣으려면 올라서요 제일 싸야 뭐 아파트 이런 데는 3불이고요 옛날 미국에 갔을 때 1불 막 그랬잖아요. 또 빨래방 가면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조금 큰 뭐 30파운드 이런 거 빨라면 40파운드 이런 거 빨라면 7불 8불 이렇게 가요. 그거를 쿼러로 넣으려면 아우 힘들어. 자 이번 곡은요 아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함께 이 곡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바로 축구장에서 아니 축구 경기는 안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얘기들을 해? 어? 뭐 하는 거야?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 옆에 앉은 사촌 동생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앉은 형이 이 축구기 공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느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지 관중들이 왜 환호하는지 왜 안타깝게 탄식하는지 그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90분 내내 그의 눈이 되어주면서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결국 이 리버풀 구단도 그들을 공식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형이 한마디였어요.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요. 우린 늘 이렇게 축구를 봅니다. 별거 아닌데. 우리 인생에도 분명 그런 분이 계시죠. 앞이 깜깜할 때 길을 알려준 분. 영어 한마디 못하던 이민 초기에 은행 가는 법을 알려준 사람. 저도 맨 처음에 와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백인 청년이 와가지고 그 어떻게 그 그 ATM 머신을 어떻게 하고 이걸 영어잖아요. 그때 요즘은 뭐 한국말로도 너무 잘 돼 있지만 그거를 다 이렇게 섬세하게 알려준 사람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을 구하게 도와준 사람,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희망을 대신 보여준 분들, 내 인생에 눈이 되어준 분이 계셨을 테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그런 눈이 되어주셨을 겁니다.

0: 어렸을 때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간 형아가 계십니까? 저는 저희 언니를 한번 걷고서 밤에요. 제가 서울에 부모님 어머님하고 언니랑 갔다가 사촌 언니 결혼식에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괜히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사방팔방을 다 그냥 찾다가 저를 경찰서에서 픽업을 하고 우리는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언니가 졸면서 걷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워낙 잠이 많아서.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언니를 걷고서 대전의 그 태미고개를 걸어 올라갔던 근데 그걸 언니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에도 그게 동생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더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듣지 않으시고 잠시 한 곡을 더 나누고 얘기도 나눌 수 있겠네요.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하세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6: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5: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6: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2: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5: 가사를 잘 살려 힘을 내어 웃어줘
4: 사랑해요.
0: 우리 비키님께서 오늘 뮤직극장 감사합니다. 오늘이 6.25였음을 축구 때문에 깜빡 잊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네요 하셨는데 아 그럴 수 있죠. 남아공이 6.25 참전국이었는데 어제 승리를 축하합니다 라고 아 멋쟁이.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물 904호가 뭔지 아시나요? 아, 놀랍게도 우리 전통 문화재가 아니라 26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청동 투구입니다. 서양의 고대 유물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가 지정 보물이 됐을까? 여기는 바로 가슴 뭉클한 역사와 한 영웅의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죠.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청년 바로 고 손기정 선수입니다. 당시 우승부상으로 이 귀한 그리스의 투구가 쥐어질 예정이었는데 애매하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일장기를 달고 뛰었어. 가면서 봐. 어떻게 할까? 어? 이 고대 유물을 개인에게 줄 수 없다며 전달을 안 하고 베를린 박물관 유리 속에서 무려 5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잊혀진 듯 했는데 손기정 선수의 간절한 호소에 왜냐? 내가 승리해서 딴기로 한 부상인데 그래서 우리 올림픽위원회와 그리스 정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쉽게 내주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끈질긴 외교전과 집요한 설득 끝에 마침내 50년 만에 진짜 주인의 품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그 당시 나이가 지긋해진 손기정 선수가 투구를 탁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셨을까요. 근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는 그 귀한 보물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투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국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50년을 기다려 되찾은 보물을 조건 없이 내놓은 그 큰 마음에 글로벌 고고학계와 외신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아, 참 그렇습니다. 아. 우리 열심히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뉴스와 요즘의 일들입니다. 자,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스페인의 밀레니엄 합창단은 60년 역사를 가진 스페인 최고의 국영방송국 합창단인데요. 80명 단원 중에서 24명을 선발해서 외국 프로 합창단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민요와 가곡을 부르는 팀으로 단장님이 바로 한국분 임지식 선생님 이분이 창단하셨다고 하는군요. 스페인의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말로 부릅니다. 김효근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 내 영혼 바람대요.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곡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후니 씨와 함께 다시 만나 뵐게요.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4: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3: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4: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3: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6: 수영도?
1: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에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0: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M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집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저는 오기 탱자고요. 후니 탱자 오셨어요.
1: 안녕하세요. 화가 잔뜩 간 남자.
0: 아니 오자마자
1: 투덜이 후니훈이 하루입니다.
0: 남자들은 이게 오래가나 봐. 오래 우리 여자들은 금방 뭐, 잊어버리는데.
1: 네? 아니 올해는 뭐 올해요. 지금 몇 시간 됐다고.
0: 아직까지도?
1: 늦자마자 막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0: 어떡해.
1: 아,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고 저 아침에 여기 출근할 때도 여기 네. 방송국에 네, 네. 그 밑에 네. 일하시는 리컬도 친구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제가 농담으로 막 내일 아침에 포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분은 이제 멕시코 응원하시니까.
0: 응, 어떻게 봐야 될지.
1: 앉아있다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고 쨍 웃어서 저를 그래서 축하한다. 우리는 바보였다. 그랬더니 너네 자기 못 봤으니까 자기네 경기 보느라고 스코어 보고 놀랬다고.
0: 네.
1: 그래서 또 그쵸. 한 5분 또 떠들다 왔는데.
0: 네. 이번엔 걸지 않기 다행이에요.
1: 너무 네. 걸고 한 거 문제 아니 이건.
0: 나는 어제
1: 너무 열받아가지고
0: 집에 가다가 예. 그래도 곱창집 주방 총각에게 20불 멕시칸 친구
1: 네.
0: 내기는 내기잖아요.
1: 주셨어요?
0: 안 보여서 네, 줬어요. 고마워하더라고.
1: 아니 그거는 한국이랑
0: 지난번에
1: 메시칸
0: 쓸 때 못
1: 지난주 때문에
0: 안 보여서 못 줬거든요. 옆에 니꼬라고 그 발레 파킹 총각도 나 50불 줬어 그러더라고요. 아 멕시코 그 친구는 야 나랑 걸어 그러니까 다들 걸었는데 돈을 이렇게 수집을 했네.
1: 그게 문제예요. 너무 저는 네. 돈을 떠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진짜.
0: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1: 아니
0: 재료는 좋았는데.
1: 그러니까 이게
0: 쿠킹을 잘못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1: 뭐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보면 제가 뭐 축구를 잘하는 사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전문가적인 얘기 못 하겠고요.
0: 네.
1: 그냥 축구를 그냥 좋아하는 네.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또 그 차범근 어린이 축구 교실 일기생으로 영광의 일기 학생으로서
0: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1: 이거는
0: 전체적인
1: 전술
0: 평가
1: 사자성어 옛다
0: 네.
1: 전술
0: 응?
1: 묻지마 전술 옛다 전술 하도 전술 없다니까
0: 네.
1: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한 거야. 야 놀랬지? 내가 전술이
0: 아니 왜 소니를 빼?
1: 내 말이 아니
0: 가장 중요한 게임인데 왜 제 일
1: 최고의
0: 선수를 왜 빼?
1: 아니 최고의 선수가 이게 뭐 동네 선수냐고요.
0: 네.
1: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 완만했던 선수고
0: 그럼요. 근데 왜 뺐을까?
1: 90분 전후반을 풀로 소화를 하는 선수란 말이죠. 이 체력이 안 되는 선수도 아니고

0: 아니 난 너무 그걸 빼서 어? 사람들이 전술 없다니까 이런 황당한 전술을 쓰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믿고 갔죠. 네. 뭔가 있겠지.
1: 네.
0: 전반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강인 혼자 해조잉 거기서, 혼자 뛰어다니고 응?
1: 거기서 그냥 어? 기운이 쫙 빠지니까
0: 아, 난 정말
1: 후반전에 쏘니 선수가 들어와줘 이게 안타깝게 그게,
0: 아니 공이 가질 못하는데 그러다가 후반전에 김민재 선수를 딱 빼는 거예요. 그 나는 아니 그 이겨야 되니까 수비를 좀 빼고 공격을 최고로 그냥 밀어버리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민재 선수를 빼지? 옆에 이기영이랑 다른 선수가 있는데 왜 김민재를 빼지? 근데 빼곤 그 자리에 있는 또 다른 포지션 똑같은 수비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야. 아. 이게 무슨 전술이야 이게.
1: 네.
0: 이게요 지금 최고의 그 식재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한우 최고급 최고급 한우가 있어.
1: 어.
0: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먹으러 간
1: 갈비찜 해야 되는데
0: 그래서 우리는 한우 최고급 우리 한정식집을 간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야, 이제 한우가 어마어마하대 딱 가는데 한우가 안 나오고 이상한 것들만 주는 거야. 막 야채만. 그래서 왜 처음부터 한우를 안 줬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 프레쉬하게 사람들이 지쳤을 때 내고 싶었다. 사람들이 배가 불렀을 때 한우를 내고 싶어. 장난하냐고 지금.
1: 그러면 안 되지.
0: 한우가 제일 유명한데.
1: 아 한우집에서 한우를
0: 한우집에서 먹어야지. 한우를 안 주고 한우를 디저트 막판에... 주겠다는 거냐고.
1: 그러면 안 되지.
0: 그러니까
1: 아 진짜.
0: 와 난 진짜 정말 이런 정말 제가 축구를 모르지만 모르니까 답답하게 하는 소리예요.
1: 네. 아 그래도 뭐 또 뭐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만 잊어요. 몸이 안 좋아. 오빠들, 저는, 언니들.
0: 저는 아마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는 아마 한 종이 내릴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분들이 역사학적으로 또 이걸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 왜요? 그걸 왜 역사로 풀어?
0: 홍명보호가 너무나 역사를 사랑하고 역사에 그 뚜렷한 그 민족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 경기 했잖아요. 응. 처음에 체코랑 했죠.
1: 예.
0: 어땠어? 이겼죠.
1: 이겼죠.
0: 왜? 체코는 우리를 전쟁할 때 도와주지 않았어. 근데 멕시코 도와줬죠. 응.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남아공이 그때 공군을 지원했더구만.
1: 아니 우리 럭키비키님도 그러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봤어요. 저도 럭키비키님. 근데 6.25 때 공군 참전군이었을 때 그냥 참전군이 아니고 공군을 지원했던 나라더구만요. 남아공이.
1: 네.
0: 이 역사관이 뚜렷한 거야. 그래서 그 역사를 갚기 위해서 졌다.
1: 아니
0: 진짜
1: 우리 럭키비키님이 아 제가 본 댓글 중 뽑은 장원 캐비어로 얼큰한 알탕을 끓인 홍명보
0: 그래,
1: 셰프.
0: 그래 이거야 이거.
1: 캐비어로 알탕
0: 캐비어로 알탕 끓인 거라니까요.
1: 아알
0: 알밥도 아니야.
1: 우리 로빈 씨 감독님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이제는 떠나 보내려고요.
0: 로빈님 떠나 보냈어요. 저는 예전에 떠나 보냈고요.
1: 아니
0: 어저께
1: 근데
0: 정말...
1: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분이 약간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있고 웃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0: 한사하게 약간 심각하죠.
1: 근데 이제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머리를 손으로 안 넘기고 왜 우리 곱비리들이 이렇게
0: 이거, 맞아요.
1: 입바람으로 머리
0: 그 꼴 보기 싫어.
1: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랬다는 거야. 아니 왜 저러지 저거.
0: 에, 이거
1: 근데
0: 뭐
1: 꾸밈이 없는 성격인 건가.
0: 뭐 제가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사적으로 저를 친하신 분들이 이미 다 들었으니까 제가 간만에 입에서 그렇게 안 좋은 욕들을 어저께 어제부터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분의 실력이나 이런 거를 폄하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정말 일반인이니까.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 너무 부족할 수가 있. 이건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몰라 그분이 고집인 거지. 사람들이 뭐 그놈의 뚜리백 뭐 핸드백보다 좋다는 뚜리백인데 야 이거 뭐 누가 그러다 없거든요. 4백 쓰면 누가 칼로 찌르냐고. 근데 뭐 자기 적절히 있겠지. 있겠지만 결과가 안 좋잖아. 결과가
1: 캐비어로 알탕을 끓였어.
0: 캐비어로 알탕 끓이고요. 한우 가지고
1: 한우로 뭘 한 걸까?
0: 한우 가지고 그냥 저 스팸 만들어서 후 디저트에 내온 거야. 이건
1: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0: 그 한우냐? 아 정말. 아,
1: 진짜 맛있는 김치로 그걸 싹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막 그 졸여가지고 뭐 만두속을 만들어서 김치만두 만드는
0: 그래도
1: 거
0: 김치 만두라도 그보다 더 하여튼 더 심한 거예요.
1: 심해?
0: 더 심한 거야 이거는. 그 귀한 김치로 우리 저기 해피 쫑 개밥 준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아니 역대급 멤버 아닙니까? 난 어저께 이강인 선수 끝나고 그 통곡하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그 장면?
1: 맞습니다.
0: 이강인 선수가 선수들이 인사하니까 인사는 해주고 딱 돌아서 막 이러고 나왔는데 분을 못 참으니까 그라운드에 주저앉아갖고 주먹으로 두세 번 팡팡 치면서 혼자 어쩔 줄 모르는데 이강인 선수는 정말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수고했고 잘했어요. 혼자 다 했어. 골키 빼고 다 했어 혼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 골키퍼도 어제 잘했어요.
0: 잘했어요. 김승희 선수 잘했습니다.
1: 골체스가 어떻게 남아공이 도마나.
0: 아, 그러니까. 그리고 유효수치 하나도 없었다니까 전반전까지. 그나마 김승희 선수가 몇 번 막았으니까 1대0이지. 네. 어떻게 3대0, 4대0 될 뻔했어요.
1: 아, 진짜.
0: 아, 나 진짜 아, 남아공 놀러 갈 뻔했네 진짜.
1: 분위기 아무 남아공에 네. 거기 케이프
0: 케이프3.
1: 어. 네. 거기가 세계 최고의 캡타운. 거기가 네. 최고의 넘버원 휴양지. 이래서 아, 옛날에는 꼽혔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보고 싶다.
0: 가보고 싶어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겼으면 네. 웃으면서 뭐 다 가갖고 꺼래야 이러고 가려고 했는데 당분간
1: 뭐
0: 민망해서 못 가겠네.
1: 아니 화제를 바꿔서 네. 나이키에서 새로운 그 신발이 나왔는데 이게 뇌 과학까지 연결돼서 몸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신발이래요.
0: 잠깐만요. 신발을 근데, 신어도 뇌 건강이 좋아진다고요? 응. 어떻게?
1: 거기 앞에 지압봉이 있는 거야.
0: 그거, 우리 여기 있잖아 한의타운에.
1: 우리 한의타운에 우리 네. 옛날부터 지압봉이 있는 쓰레퍼. 슬리퍼 네. 그리고 그 매트 저는 아직까지 10년 넘게 갖고 있어요. 그 맨발로 있으면
0: 지압봉. 네.
1: 그 위에 탁 서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0: 그럼요.
1: 그런 지압봉으로 만든 신발이네.
0: 여기 타운에요. 저희 네. 사실 여기 게스트 나오시겠죠 언젠가. 네. 저는 이제 타 방송에서 이제 네. 뭐 맞다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1: 네.
0: 그런 신발이 그런 기능성 신발인데 아 나이키가 이제 그걸 들여왔구나.
1: 그래서 예 네, 이렇게 돼가지고.
0: 근데 아프지 않대요 그걸 뛰면?
1: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릴렉스하면서
0: 아, 러닝 슈즈가
1: 집
0: 아니라
1: 동네에서 쉬는 그런 워킹 신발이라고 슈즈로. 그래요.
0: 꼭 괜찮겠다.
1: 우리 보면요, 우리 어버님 아버님들 보면 그런 건강 제품들이 그 재래시장 가면 많이 있어요.
0: 네.
1: 효자손 뒤에 공 붙어 있는 거 아세요? 툭툭툭툭툭 치면 시원해.
0: 맞아요. 턱턱턱턱 소리 나는 거.
1: 그걸로 맞아요. 오늘 머리를 그냥 툭툭툭툭 치면서.
0: 네. 아 오늘 또. 쇼핑 월드님 오늘은 주윤발 네. 왕주연 닮았다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주윤발인지 네. 누가
1: 내가
0: 주윤발인지 그건 모르죠.
1: 왕주연이에요. 네?
0: 아, 안녕하세요. 윤발입니다. 럭키베키님 네. 아직 탈락 아니고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근데요 네. 이번만큼은 경우의 수를 안 따질 줄 알았거든 진짜. 모든 네. 분들이 만약 그랬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이번에도 또 그걸 하니까
1: 비기비기만 해도 되는데
0: 생각해보면 또 이래. 우리나라 네. 그 민족이 항상 경우가 밝은 민족이잖아요.
1: 네.
0: 얘가 경우가 밝은 민족이라서 네. 경우의 수를 따지고 또 우리가 수학 잘하잖아.
1: 그래요.
0: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1: 우리 옛날에 진짜 못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또 나아졌어요.
0: 그게 문제라니까요. 잘하는데 좀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줬어야지. 젖잘살을 했어야지.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 뭔가가 안 풀렸어. 희한하게 안 풀렸어. 그렇죠.
0: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네. 또 열심히 또 응원하고 지켜봐야죠.
1: 서른도 선생님이 지금 저희 방송국으로 오고 계세요.
0: 선생님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월드컵 이 축구 대표팀에 30년 동안 발전이 없을까요?
1: 서른도시에
0: 잃어버린 30년. 30년.

0: 서른도에 잃어버린 30년 들으셨어요.
1: 네. 아, 우리 또 홈쇼핑 월드님께서 하루님, 텐장님, 라디오 서울에 계십나이까 올려줬어요.
0: 아, 목매니 씨
1: 불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또 네. 미국 경기 있어요, 7시에.
0: 네. 네,
1: 그건 이기겠죠.
0: 미국은 우리는 왜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관심이 없고
1: 바로
0: 한국만
1: 또, 바로 또 싹 넘어가서 미국 이겨라.
0: 너무 친정집만 그러지 말고 우리 미국도 응원을 하면서
1: 시댁도 시댁 식구들 네. 있는
0: 시댁도 해야죠. 챙겨야 돼요.
1: 그렇죠. 좋습니다.
0: 네. 아유, 어떤 아니 하루가 그 남아프리카에 졌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남아프리카에 어떤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그 고고학적으로 굉장한 발견이 있었대요. 거기서 무덤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여자였다는 거예요.
1: 그 무슨 말이에요? 뭐 여자였다는 게?
0: 그 DNA가 보통
1: 아, 그 공두,
0: 무슨
1: 동굴 안에?
0: 어 자연적인 어? 사고로 해서 저건가? 죽었으면 섞였어야 되는데 왜 여자들만 있냐 이거.
1: 저건가?
0: 뭐요?
1: 그 영화 뭐야 저 원더우먼 나오는 동네 네. 있잖아 여자들만 있는 부족
0: 응. 아, 그런 건가? 건가?
1: 아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0: 그런 건가?
1: 오 신기한데? 네.
0: 아니 여자들만 있으면 그러면 후손은 어떻게 이어?
1: 그거는 이제 저거
0: 자가생식이야?
1: 아니 아니죠. 발탁된 옆 부족에서 예. 발탁된 선발된 가장 강한 남자들이 와서 예. 원정을 오는 거죠.
0: 원정 그때 또 이상하게 갔네 또.
1: 알파 메일이 오는 거지.
0: 아니
1: 내가 그때 태어났어야 돼. 아,
0: 베네수엘라하고 네, 지금 네. 환태평양 이 브레고리에서 지진이 나가지고요.
1: 그거 장난 아니죠.
0: 그렇죠. 네. 우리 지진 대비해야 되겠어요.
1: 일본도 며칠 전에 지진 났고 예, 지금 조금 그래요.
0: 약간 그래요. 어제 또 아침에도 저 북가주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1: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조그마다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0: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1: 돼요.
0: 이런
1: 게 좀 있어줘야 좀씩 풀리지. 맞아요. 안 그러면 완전 뭉쳐버리면
0: 네.
1: 너무 세게 나오니까.
0: 풀어줘야 돼.
1: 아, 좀 풀어줘. 어깨 풀면 막 계속 찾으지.
0: 축구 졌다고 막 스트레스 갖고 있으면 혈압 올라가니까.
1: 아, 솔직히 풀어주세요. 스트레스는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저거 하는 거죠.
0: 그냥
1: 나의
0: 거죠.
1: 화를 푸는 거죠. 그냥
0: 이를 푸는 거야.
1: 말로 이래봤자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백매천배 잘하는 분들인데 대한민국 국가,
0: 나 이거 하자 그러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쩝쩝쩝쩝.
1: 그건 우리 32강
0: 오늘 6.25라서
1: 대구 하시고요. 네. 오늘 6.25니까 네. 일단은 오늘 미국 대회 있잖아요. 네. 미국 응원 한번 하시죠.
0: 응원 한번 하죠.
1: 뭐랄까요?
0: Something USA.
1: 미국은 어떻게 돼? 미국 뭐 어떻게 해야 돼?
0: 아, Beautiful America.
1: 아,
0: 네. 그 노래
1: beautiful.
0: 알아요?
1: 알죠.
0: 네.
1: Beautiful girl.
0: 자, 일단
1: beautiful은 좋아요.
0: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 하겠습니다.
2: 민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2: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5: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2: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홈쇼핑 월드 월드컵 32강 기원 초대박 세일. 우리 김비경 실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1: 네. 네,
0: 월드컵 32강 기원하는 초대박 세일로 오늘 32에 맞춰서 준비를 많이 오셨네요.
1: 아니 그 전에 사실 네. 오시기 전에 우리 홈쇼핑 월드님께서 댓글에
0: 네.
1: 리킴 대표님이 한국팀 32강 갈 줄 알고 32강 세일 준비하셨을 텐데 저서 어쩌나요? 라고 하셨는데
0: 네.
1: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32강 기원 초대박 세일은
15: 계속됩니다.
1: 좋습니다.
15: 아. 저희는 저희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아.
0: 32강 이러니까 네. 왜냐하면 뉴욕에는 32가 네. 가 코리아타운을 상징하는
1: 그렇죠.
0: 스트릿 넘버거든요.
15: 네.
0: 32라는 의미가 대단하네요. 네. 그죠? 오늘 홈쇼핑 월드에서도 바로
1: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샤키로 오늘이 등번호가 32번이에요.
0: 그래요?
1: 네. 아. 뭐 32라는 숫자야 뭐.
15: 네. 저희는 30으로 무조건 네. 3불 20장 초대박 세일을 하겠습니다.
1: 이거 기대됩니다.
0: 어머, 궁금해요. 네. 네.
15: 먼저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더워지고 하는데 골프도 나가시고 싶잖아요.
0: 네.
15: 그때 쓰시라고 원단의 명가 효성 냉강 명품 골프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0: 아,
15: 100% 이게, 한국산이고요.
0: 네, 네.
15: 이게 별명이 입는 자외선 차단제예요.
1: 오.
15: 그러니까 호흡도 편안하시고 써도 호흡 되고 땀도 흡수 잘 되시고 쓰셔도 시원하세요.
0: 아, 이거 계속 빨아서 쓸 수 있는 건가요?
15: 예, 예.
0: 아.
15: 그래도 99% 자외선 차단도 가능합니다.
1: 아, 좋다.
0: 오,
1: 네.
0: 네.
15: 이게 원래는 12불 99였는데 저희가 올림픽 32강을 기원하면서
1: 월드컵입니다.
15: 3불
1: 올림픽 32강은 너무 못한 거죠.
15: 아니 어제 올림픽이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1: 아직 조금 네.
15: 3불 네. 20전입니다.
0: 네. 이거 골프 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원 야외 활동하시는 예, 분들한테 예. 너무 좋겠네요.
15: 또 떡볶이의 왕 신정 떡볶이에서 떡볶이 떡을 가져왔습니다.
1: 오호.
15: 이게 밀떡으로 돼 있는데 제가 한 10분 불려가지고 집에서 네. 해서 먹어봤거든요.
1: 네.
15: 너무 쫄깃쫄깃해요.
1: 아.
15: 그리고 저희 그 더덕 고추장 넣어서 그 고추장에다 약간 단 것만 넣어서 했는데
0: 네.
15: 그냥 맛있어요. 파만 넣고 하면 네.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떡이 맛있거든요.
0: 음흠.
15: 이것도 3불 20전입니다.
0: 좋아.
15: 저희 팍팍 썼습니다.
1: 떡 3불 20.
15: 네. 난 100% 제주도 순살 고등어 180g이
1: 네.
15: 이것도 반찬에 드시라고 3불 네. 20전에 드립니다.
1: 32강 좋다.
0: 저 이거 맨날 네. 사 먹는데.
15: 이거 맛있잖아요. 네. 너무 음식하시기 간편하셔서.
0: 네. 그냥 구미인데. 네.
15: 그다음에 이탈리아 크림 리조또.
1: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15: 이것도 원래 6불 99잖아요.
1: 네네네.
15: 아. 그런데 저희가 3불 20전으로
1: 와.
15: 이탈리아 레스토랑처럼 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0: 좋아. 네. 네.
15: 그리고 이번에는 또 3불 20전으로 끝나면 저희가 섭하잖아요.
0: 네.
15: 그래서 32불
1: 초대박. 32강이니까 32불.
15: 네. 32불 초대박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1: 네.
0: 네.
15: 맛있는 검은 약콩 서목태생식인데 이게 저희가 판 지가 20년이 넘은 제품이에요.
0: 네.
15: 우리가 아는 게 블랙푸드잖아요. 블랙푸드의 건강. 거기
1: 그렇죠.
15: 안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 예방,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질병 예방, 네, 이 플랫푸드 삼총사 누구누구 있냐면 검은 캐, 검은 콩, 검은 쌀.
0: 아,
15: 거기다가
0: 검은 쌀.
15: 네, 20가지 곡류까지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으세요. 또 그러니까 저희가 생식이니까 그 곡류들의 영양소를 바로 몸에 그대로? 흡수하실 수 있어요.
1: 네. 네. 네. 네. 고기 가격이 원래
15: 69불이에요.
1: 그죠? 그죠?
15: 예, 네. 옛날에 진짜 그 20년 전에 69불 그렇게 팔았거든요. 네. 네, 지금 32불입니다.
0: 어머.
1: 이야.
0: 이거 검은 콩 먹으면 하얀 머리도 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맞대요.
15: 네, 실제로 그렇대요. 가수 박진영 씨가 네. 연극 굉장히 자기 네. 개발에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가 이제 검은 머리 나고 싶어가지고 블랙푸드에 심취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훨씬 나는 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이거 좋다. 32불.
15: 네. 또 강한 홍삼, 육년근, 고령홍삼, 프리미엄 진액 60호. 이제 2개월분인데 예. 이게 82불이 32불입니다.
0: 아, 야.
1: 프리미엄 고령사 프리미엄 진액
15: 66년이에요.
1: 32불이요.
15: 저희가 진세노예들과 들어 있는 이 홍삼을 32불에 드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1: 이거 초대박 세일입니다.
0: 네. 32불 맞추시느라고 네. 진짜.
1: 그러니까요.
0: 눈물을 머금고.
1: 그러니까요.
15: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홈쇼핑 할 때가.
1: 자, 16가까지 기대해 보면서. 네. 네.
15: 그다음에 네. 제주 특산품 기적의 마요 크림인데
1: 이거 좋은데요.
15: 이게 말 기름이잖아요. 네, 이게 피부에 사람 피부에 그 피지랑 가장 흡사한 성분으로 네. 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피부에 장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건조함을 네.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이거 바르시면 진짜 이렇게 피부가 장벽이 씌워지는 것처럼 촉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0: 네.
15: 그러니까 그 저희가 스킨케어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쓰시면 되거든요.
0: 네.
15: 그래서 이것도 원래 39불 9구인데 32불에 네. 하나가 아닌 원 플러스 원으로 두 개를 드립니다.
0: 와.
15: 근데 이거 네. 두 개만 드리면 저희 홈쇼핑 월드가 아니죠?
0: 네.
15: 제주 특산품 마유 비누로 씻으시고 또 스킨케어 하시고
0: 비누도 주시고.
15: 네, 비누도 드려요.
1: 마유 비누도 주시고 네. 마유 크림도 원 플러스 원으로 32불에. 저 마유 비누 지난번에 세일 때 샀거든요.
15: 좋아요.
1: 진짜 좋아요. 저 샤워할 때 얼굴 이걸로 쓰는데 되게
15: 그리고
1: 좋더라고요.
15: 건조하지가 않죠. 네. 쓰고 나면.
1: 진짜로.
15: 그리고 촉촉해요.
0: 마유 크림 좋은 건 드실 거예요.
1: 그걸 네. 원 플러스 원에 마유 비누까지 오늘 드립니다. 32불입니다. 좋다.
15: 제가 말하기 또 입 아픈 대한민국 네. 최고의 군산 025 바이 간장 게장 900g을 39불이었는데 네. 지금 몇 불일까요?
1: 32불.
0: 플러스 원.
1: 32불이지 뭐.
15: 맞습니다.
1: 대장님
0: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와 이 간장게장이 이거 맛있다고 소문난 건데 이 39불짜리를 32불에 원 플러스 원으로
1: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15: 근데 여기까지가 또 아니고요.
0: 왜?
15: 간장게장만 드시지 말고
1: 네. 네.
15: 100% 제주산 순살 갈치까지
0: 갈치입니다.
1: 순살 갈치를 주신다고요?
15: 예, 예, 예.
0: 야,
15: 저희가 그냥 저녁 방싹 다 준비해드려요.
0: 그냥. 어머, 웬일이야? 이건 가서 찜해야 되겠다.
15: 제가 저 월급 계속 올라갈까봐 네. 너무 바라긴 하는데 저기 홈쇼핑 걸 내가 좀 걱정돼가지고.
0: 아니 멍든 아니, 또, 우리 가슴을 이거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32불에 푸시는구나.
1: 사실은 기뻐하라고 해주신 건데 오히려 달래주신 게 됐어요.
0: 예, 예, 예.
1: 간장게장 원 플러스 원에 순살 갈치까지 한 팩 듭니다.
15: 또 어제 답답해서 잠 못 주무. 신 분들이 있으시죠?
1: 저요.
15: 그런 네. 분들은요, 네. 저희 효성 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 매트를 사셔야 돼요.
0: 네.
1: 와, 이거 이게 설마 32불이라고요?
15: 아, 어떻게 아셨지?
1: 아니 32불에 쿨 매트가 나온다고?
15: 비밀이 누출된 건가요?
1: 와, 네. 대박입니다. 이거
0: 이게 스몰 사이즈가 이게 99불이잖아요.
1: 그러니까.
15: 그런데 저희가
0: 네.
15: 월드컵 응원하시고 힘내시라고
0: 네.
15: 32불에 갑니다.
0: 와,
1: 열배시라고.
15: 예, 예, 예. 82불에. 8만 4대도 시원하세요.
1: 화내지 마시라고. 야, 아이스 쿨
15: 네.
1: 매트를 여러분 스몰 99불에 32불에 올려주십니다.
15: 네. 스몰 사이즈는 32불이고 네. 킹 사이즈는 119불이었잖아요. 네. 이게 42불.
1: 와.
15: 또 킹 사이즈는 139불이 52불. 슈퍼킹은 159불이 62불입니다.
1: 아, 네. 진짜 대박 세일입니다 오늘.
15: 여러분 여름 네. 너무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이 매트 네. 깔고 주무시는 거예요.
0: 아, 네, 진짜 에어컨이 필요 없어.
1: 네. 네.
0: 너무 좋다.
15: 그리고 32강으로 저희가 끝나지 않고 저희는 또 네. 네. 이제 저희가 와이드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네. 16강까지 기원하면서 저희가 또 초대 벌매를 만들었습니다.
0: 설마 16강 어. 16불에 만드셨어요?
1: 그러니까.
0: 어머.
1: 우승하면 1불이야. 우승하면. 네. 16강 기원을 또 뭔가요? 기대됩니다.
15: 아, 저도 되게 기다렸던 상품이거든요. 네. 왜냐면 손님들 오셔서 네. 어, 우리 홍삼정 에브리원 스틱 언제 들어오냐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어,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최저 가격으로 네. 6년금 홍삼 정 에브리원 스틱을 1개월 분인데 이게 1 플러스 3이에요. 원래 오. 하나에 99불 99전 하는데 1 플러스 네. 3으로 99불 99전에 드리고
0: 세상에.
15: 어. 거기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
1: 네.
0: 네.
15: 산삼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기적의 명약. 어, 예. 산삼한.
15: 어. 이거 씹어 드시고 산삼의 사포닌 성분 흡수하시라고 저희가 네.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사은품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다 합해서 네 박스 에브리원 스틱 가져가시고 네. 거기다가 기적의 명량 산삼한
1: 까지 해서 99불 99.
15: 예, 이번 여름 끝도 없습니다. 저희 홈쇼핑월도 하시면 그냥 예. 바로 여름 그냥 더 건강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1: 이거 구매해서 원가적 같이 드시면 너무 좋겠네요.
15: 예. 홍삼이 면역력에도 네.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혈행개선 항산화 네. 뭐 말할 필요가
1: 아,
15: 없잖아요.
1: 그럼요. 좋은 건 너무나 네. 잘했죠.
15: 근데 또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홍삼 제품을 다른 제품을 또 데리고 왔어요.
0: 뭐요?
15: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6년근 금산홍삼 농축액인데 네. 이게 240g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189불인데 4병 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1: 네. 네.
15: 이게 64.50전입니다.
1: 뭐야? 아, 그러면 189, 뭐... 64불이면은 반값도 어? 더 세일하시는 건데요?
15: 야, 이게 저희가 지역 협약 때문에 가능한 아, 상품이에요. 이거 쿠팡하고 한번 최저가 찾아보세요.
1: 네.
15: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와.
15: 선물하시기 좋게 저희 네. 봉투도 너무 예쁘고 깍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네. 효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1: 뭐 군수님이 추천하시니까 또 제일 네. 좋은 거겠네요.
15: 이것도 사은품으로 기적의 명약 산삼한 드립니다.
0: 와,
1: 좋습니다. 야, 네. 홍삼 사러 가겠군요.
15: 예, 예. 저희가 호관절 그래? 팔고 있잖아요.
0: 한관절,
15: 네. 관절약인데 이게 네. 계속 솔드아웃이 됐었어요.
0: 네.
15: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입고가 됐습니다.
0: 네.
15: 관절 특허 기적의 호관절 60호인데 이게 2개월 분이거든요.
1: 네.
15: 이게 원래 249불인데 한국에서는 항상 25만 원 넘게 팔아요.
1: 맞아요.
15: 근데 저희는 네. 직매해가지고 1 플러스 1이 149불입니다.
1: 그러니까 두 박스에 149불.
15: 예,
1: 1 플러스
15: 1. 예, 예. 여기는 식약청이 인증한 MSM이라는 성분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관절하고 연골 건강에 특효입니다.
0: 네.
15: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들은 이제 경험담으로는
0: 네.
15: 이걸 드시면
1: 네.
15: 계단 올라갈 때 다르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계단 올라가실 때 무릎 많이 아프시잖아요.
1: 그렇죠.
15: 네. 훨씬 편안하시대요. 네. 근데 이게 두 박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적의 명량 산삼한.
0: 네.
1: 또 주세요 이것도?
15: 이건 한 박스도 아니고 두 박스를 드려요.
1: 와.
15: 요번에
1: 뭐야? 너무 많이 주시는데?
15: 월급 그거 사장님이 스포츠 완전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 리킴 네. 대표님이. 네. 네. 네. 이렇게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팍 쏘셨습니다.
0: 네.
15: 또 알만한 분은 다 아시는 헬스랜드 미국산 알부닌 120캡슐
1: 네.
15: 4개월 분이거든요. 이게 120불인데 80불로 내려갔고 한 병 구매하실 때는 대박난 치명골드 드리고 이게 원래 원가가 79불이에요.
1: 예.
0: 네.
15: 그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두 병을 구매하시면 대박난 치명골드 플러스 저희 아이스 쿨매트 있잖아요.
0: 네.
15: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0: 와, 좋다.
15: 예, 예.
0: 뭐 알부민 좋은 건 다 하실 테고요.
1: 그렇죠.
0: 예.
1: 또 이번에 두 병 구매하셔야겠는데요. 그러면?
15: 아, 그러면 시원하게 네. 주무시고 또 건강
0: 네.
15: 몸으로
1: 쉬시고 네. 아이스 쿨매트도 받으시고요.
15: 네. 그다음에 가을 서리마다 약무엿이 있는데 이게 무엿이 89%예요.
1: 네.
15: 근데 이게 129불이 89불 99전입니다.
0: 네.
15: 한 병 구매하실 때는 대박난 치명 골드 드리고 한 박스 무료로 드리고 두 병 구매하시면 또 대박량 치명 골드하고 아이스 쿨매트 퀸 사이즈 무료 증정해 드립니다. 이게 약무역이 저희가 기관지에만하고 기침에만 좋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몸의 해독 작용도
1: 아,
15: 하고 있으니까 꼭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맛도 너무 좋아요.
1: 스푼으로 뚝 떠서 드시면 되더라고요.
15: 네네네. 네, 아니 저희는 스틱이에요. 쭉 네. 빨아서 드시면 돼요. 그냥
1: 옛날에 그런 거였나? 그다음에 너무 좋다.
15: 네. 골프 집에서 연습하시고 싶으시고 네. 나는 골프 왕이 되시고 싶으신 분은 집에다 설치하시면 네. 되는 김국진의 네. 헤라디아 골프 쇼케임 스크린 골프 연습기가 3,499불이 무려 세일을 1,000불이나 해가지고 2,499불입니다.
1: 이거 굉장히 아, 유명한 거거든요. 쇼케임
15: 이거, 이건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0: 네, 예. 이거 집에서 좀 써보신 분 얘기는 어떻든가요?
15: 아니 이제 어프로치하고 할 때 네. 이게 다 과학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1: 진짜 솔직히 말해서 골프 안 치시죠?
15: 아니 전 쳤었어요. 근데
1: 그래요? 근데 지금 손동작이 전혀 안 치시는 분이
15: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쳤는데 네, 네. 네. 저희 골 그 코치님이 얘기하시는 게 네. 하위 0.03%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옷을 야, 다 구입을 했거든요. 야, 세트도 다 사고 근데 포기하셨어요? 진짜 필드 한번 나가보고 네.
1: 네. 아 근데 필드 나 머리는 올리셨네요.
15: 머리는 다 올리고 네. 막 옷도 막 세트로 싹싹 핑크색으로 막 하고 사람들이 막
1: 이쁘시겠다. 와,
15: 네. 그랬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앞에 똑 떨어져가지고
0: 아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15: 아 장비를 다 팔았습니다. 아,
1: 옷이라도 정말. 입고 다니세요. 네.
0: 다시 그래도
1: 옷 입잖아요.
15: 예, 네. 근데 이거 사시면 녹용홈산 네. 프리미엄 60호 한 박스 드리고 예. 동원 치명 공진단 한 박스도 무료 드립니다.
0: 네.
1: 이거 가서 체험해 볼 수 있으시죠?
15: 체험하시면 네. 네. 너무 사고 싶어지죠.
1: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홈쇼핑에 가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5: 네. 그다음에 네. 저희 뉴질랜드산 최고급 양모 이불 그레이 아이보리 쑥색 보라색 있거든요. 네. 이거 킹 사이즈도 210불, 퀸 사이즈는 무조건 160불. 아 뭐야?
1: 스몰
15: 사이즈예요. 네. 이거는 120불입니다.
1: 아, 네. 양모 이불.
15: 양모 이불 자연산 양모 이불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네. 양모 이불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0: 네.
15: 의령 특산물 불이 만개떡이 있는데 이거 네. 어버이날 세일했었잖아요. 네. 근데 맛있다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네. 21불에 3팩 드립니다. 원래는 12불 99였잖아요. 하나에. 네. 근데 21불에 3팩 드립니다.
1: 만개떡이 지난번도 누구 아시는 구매하려도 없어서 못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5: 예,
1: 그렇죠?
15: 예. 네. 많이 가지고 왔어요.
1: 네, 좋습니다. 있을 때 여러분. 네.
0: 저는 사다가 냉장고에 이제 먹을 네, 날만 아직도... 돈을 떠들어서 망했다고 뭐 만개떡 먹어야 되겠다.
1: 아, 그래야겠네.
15: 또 화장품의 명가.
1: 네. 네.
15: 홈쇼핑 월드에서 화장품을 가져왔는데 요번에 특별히 나온 화장품이 코리아나 앰플앤 블레미샷 앰플 50ml예요. 저희가 이제 여름 되고 하니까 기미하고 주근깨 잡티가 많잖아요.
1: 예.
15: 이 색소를 깨끗이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앰플을 가져왔거든요. 집증 미백 앰플인데 이게 59불 99인데 18불 99입니다.
0: 오,
1: 좋다. 예.
15: 또 프리토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이 39불 99짜리가 7불 99고
1: 네.
15: 코리아나 앰플앤 피즈와 트러블 집중 저격 앰플이 이제는 14불 네. 99가 4불 99로 내려갔어요.
1: 아,
15: 그냥 거의 그냥 다 푸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15: 예. 그다음에 독도 자작나무 수분톤 있잖아요. 라운드립에서 나온 제품은 하고 저희가 수분토너도 있고 자작나무 수분토너가 있고 쑥 진정토너가 있거든요.
1: 네. 네.
15: 이거 원래 39불 99인데 9불 99입니다.
0: 네.
15: 다른 미국에 입점해 있는
0: 네.
15: 다른 그대로 비교해보도 여기가 최저가예요. 진짜로.
1: 비싸네요.
15: 근데 젊은 학생들이 잘 몰라서 저희를 홈쇼핑을 잘 젊은 친구들한테 유명하지 않잖아요.
0: 네.
15: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아. 막 데리고 오고 싶은데 제가 안 젊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0: 요즘 K-뷰티에서 한국 네. 화장품이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 좋은 한국 화장품들을 근데 이렇게 저번에, 싸게 파시네. 네.
15: 저번에도 중동 친구들 오셔서 네. 사셨어요.
0: 네.
15: 뭐 앰플엠 뭐가 좋고 뭐 금가루 들어있고
1: 네,
15: 막 이렇게.
1: 네, 네. 네.
15: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아. 발라보더니 네. 오 이러더니 사셨어요.
1: 원더풀하죠.
0: 고소문 나서 네. 젊은 친구들 슉 몰려올 거예요.
15: 네. 그다음에 라운드랩 독도 자작나무 수분 패드가 150g인데 80패드가 들어있잖아요.
0: 네.
15: 이게 49불 99인데 12불 99에 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15: 이제는 또 원가 이하로 저희가 네. 초대박사를 하고 있는데
0: 네.
15: 어리굴젓 서해안 어리굴젓 이거 드셔보면 한번 드시는 분 없으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0: 네.
15: 14불 99가 9불 99
1: 네.
15: 더덕 고추장
1: 너무 좋아요.
15: 떡볶이만 네. 해도 맛있고 진짜 맛있어요. 이게 19불 99인데 9불 99고 이게 근데 클리어런스 세일이에요. 거의 다 떨어져 가거든요.
1: 네.
15: 나 전복은 완도다 완도 정복 떨어졌나 할 정도로 몇 개 제가 안 남은 걸 봤어요.
1: 재고 많이 없습니다.
15: 예. 예. 이게 한 마리당 3불이고 5마리가 들어있어서
0: 네.
15: 14불 9구입니다.
0: 아, 좋습니다.
15: 그다음에 100% 아라비카 블랙 원두 커피도 20스틱이 들어있는데 이게 1플러스 2예요. 3박스 드리는데 원래 한 박스가 6불9인데 세 박스에 6불99를 드려요.
0: 와,
1: 아, 이때 샀어야 되는 네. 건데. 아,
0: 원두 커피.
1: 이거 맛있어요.
15: 여름이니까 이거.
1: 어, 맛있어요. 커피.
15: 블랙 커피를 드시면 맛있거든요.
0: 네.
15: 은빛 멸치. 이제는 저희가 볶음 멸치 다 떨어졌어요.
1: 이것도 클리어스예요.
15: 다시 멸치하고 지리 멸치만 남았는데 예. 다시 멸치는 6불99. 지리 멸치는 9불9입니다.
1: 네.
15: 그 다음에 저희 클렌저, 파파야 클렌저, 그린에프, 콤부차, 블랙베리 있잖아요.
0: 네.
15: 이거 향 다르고 각각마다 약간 성분이 달라가지고 예. 더 깨끗이 씻기는 게 있고 더 모이초하게 씻기는 게 있는데 이거 4개 1+3이 9불9입니다. 원래 하나가 9불9였는데.
1: 그러니까요. 네.
15: 그 다음에 대관령 송출된 황태채가 113g인데 이게 딴 데서 12.99에 많이 파는데 7.99입니다.
0: 네. 너무 맛있어. 이거 안 떨어져서 가야 돼요. 사람.
15: 예, 예,
0: 너무 맛있어. 양도 많아요.
15: 오늘 와. 덥잖아요. 네. 더울 때 생각나는 게 막 갈증 날 때 수박 자츠.
0: 네.
15: 예. 100% 수박 자츠. 아우 가격은 저희가 최고예요.
1: 코스코를 이겼죠.
15: 예. 코스코는 4.99인데 저희는 2.99고 6병들이 한 세트를 사시면 한 박스를 사시면 12불, 11불 99여서 한 박스에 1불 99밖에 안 해요.
0: 한 병에.
15: 네. 예. 네. 뭐 직화 짜장면, 사창 짜장면은 뭐 네. 먹어보면 아시잖아요.
1: 그럼요. 사무실 재놓고 먹습니다.
15: 예.
0: 네.
15: 이게
1: 뭐 5분, 50분, 50, 30분 땡 돌리면
15: 맞아요.
1: 그냥 아주 맛있는 수타.
15: 수타. 진짜 네. 수타 느낌 나오죠. 나잖아요. 예. 6불 99가 4불 99고 아우.
0: 곱창김.
15: 저 이거 그래도 밥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네.
15: 그 원초가 확실히 좋으니까 두껍고
1: 그렇죠. 네.
15: 씹을수록 제 단맛이 나더라고요. 이게 26불 99가 16불 99입니다.
1: 좋습니다.
15: 무려 10% 10불이나 할인하는 거고 지리산에서 온 약도라지 가루 이거 동결 건조 분말인데 이것도 29불 99가 16불 99입니다.
1: 네.
15: 이거 목하고 진짜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그리고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들면
1: 그렇죠.
15: 특효입니다.
1: 예.
15: 그다음에 종근당 건강 아임비타 멀티 비타민 이민샷 너무 피곤하실 때 드시면 네. 되거든요. 이게 10병 세트인데
0: 네.
15: 39불 99가 29불 99입니다.
1: 예.
15: 그리고 고령은단 비타민C 1000mg 있잖아요.
1: 네네.
15: 이거 하이 퀄리티 영국산
1: 네.
15: 재료로 만든 비타민이잖아요. 이게 64불 99가 44불 99전에 드립니다.
0: 네.
15: 이거 무려 10개월분이세요.
1: 와.
15: 네. 그다음에 저희 깔끔이 삼총사
1: 네.
15: 과탄산소다 1.5kg, 베이탱킹소다 1.5kg, 구연산 1.0kg 있는데 과탄산소다는 7불 99, 그다음 베이킹소다는 5불 99,
1: 네.
15: 구연산은 5불 99.
1: 좋습니다.
0: 이걸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너무 용기네요.
15: 맞아요. 과열도 씻고 뭐 하실 수 있는 네. 게 너무 많으니까. 젓갈. 젓갈하면 홈쇼핑 월드 아니겠어요?
1: 그렇죠.
15: 예. 저희 스테디셀러 명품 100명만전.
0: 네.
15: 29불 99인데 19불 네. 99에 드리고
0: 네.
15: 그것만 하면 섭하잖아요.
0: 네.
15: 명품 새우젓, 명품 낙지젓.
1: 네.
15: 이게 9불 99에 드립니다.
1: 좋습니다.
15: 또 가리젓,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까지 있거든요. 얘네들은 6불 99에 드리고 있어요.
0: 가격 너무 좋다.
15: 예. 저희가 홍삼 많이 네. 팔고 있잖아요.
1: 네.
0: 네.
15: 그 시리즈 중에 하나로 강화 홍삼, 녹용 홍삼, 프리미엄 진액 60포를 2개월분인데
0: 네.
15: 무조건 65불 해드리고 있습니다.
1: 2개월분 60포가 네. 65불입니다.
0: 네.
1: 야, 근데 오늘도 진짜 월드컵 이 32강 기원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0: 초대박 세일을 네. 했어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초대박 원가이야 세일이에요.
1: 그러니까 리조또며 골프 마스크 떡볶이 떡 순살 고등어가 3불이시네요.
0: 오늘도 가야 될 게 많다 진짜.
1: 야, 오늘도 새로운 게 너무 많았어.
15: 건강 제품은 뭐 저희가
1: 네.
15: 없는 게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여러분 오셔서. 홈쇼핑 월드입니다. 부엔아빠 매장은요 비치와 멜번이 만나는 곳 구 뱅크홉 자리고요. 번호 714-522-2494번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구 아시마켓 제2주장 자리 번호 213-380-3330번 213-380-33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OTC 카드도 환영한다고 하셨네요.
1: 그렇죠.
15: 환영합니다.
0: 김미경 실장님, 아우 점점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15: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1: 재밌어요.
0: 감사합니다.
15: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6: 전희가 부릅니다.
1: Don't stop believing.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1: 그럼요. 네. Don't stop believing이죠. 네. 믿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0: 항상 굿모닝 차차차.
2: 뭐 다 되겠지 뭐.
0: 이브.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3: 지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5: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9: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8: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9: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8: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10: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11: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제가 어떤 뉴스 보니까 미국에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자동차를 바나나로 만들었어요. 바나나 모양으로.
1: 아, 모양으로?
0: 네. 그 사람은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1: 오, 그거 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0: 그래요. 어디, 그냥 저기? 바나나 모양으로.
1: 네, 그거 본 것 같아요. 뉴스인 거 있어.
0: 근데 매번 걸리는 거야, 경찰한테.
1: 그거 불법이요? 합법 아닌가? 걸리나?
0: 근데
1: 워낙 이상한
0: 그 규정이 있겠죠. 근데 매번 걸린대요.
1: 아, 그래요?
0: 근데 티켓을 뭐 띄고 받아요? 봐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구나.
1: 재밌으니까 봐줄 것 같긴 한데.
0: 사람 그 나름이야 또.
1: 차에다 정구단 차도 있어요. 보셨어요?
0: 어, 봤어요. 저 얼마 전에.
1: 전체 정구단
0: 여기 한인타운에.
1: 어, 그래요? 한인타운
0: 크리스마스 있어요? 트리 장식하듯 어. 온 차를 그렇게
1: 정구를
0: 반짝이 정구를 달았어요. 어, 그래, 사진 찍어놨어.
1: 되게 특이한 차들 많아요. 어,
0: 자기 나름대로 개성적으로 그쵸, 사는 거지
1: 개성이죠, 뭐.
0: 뭐. 근데 요즘 그 DUI
1: 네. 드라이빙 언더 인플루언스.
0: 어, 그걸 걸린 사람이 많대요.
1: 왜요?
0: 응?
1: 왜요?
0: 오늘 아니 사는 게 힘들기도 하고 술 먹은 사람도 많고 약하는 사람도 많고.
1: 그렇지.
0: 근데 DUI에 걸린 게 꼭 술뿐만 아니라 감기약 같은 거 감기약 심하게
1: 걸려요.
0: 먹고
1: 네.
0: 그런 것도
1: 맞아요.
0: 걸린대요.
1: 그러니까 뭐든지 네.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네. 그런
0: 제정신이 아니.
1: 어, 진짜로 그래서 근데 DUI가 그거 아세요? 자전거도 네. 있는 거 아세요?
0: 어, 어 맞아요.
1: 좀 몰랐거든요. 네. 자전거를 타다가도 DUI를 걸릴 수가 있대요.
0: 예. 네.
1: 그래서 하여튼
0: 진짜
1: 걷는 것도 걸리나?
0: 아니 요즘은 네. 그거 있잖아요 전동으로 된
1: 스쿠터
0: 어. 우리 아파트에도 어떤 청각이 차고 다니는데
1: 네.
0: 어 그냥 집에서 전기 충전해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1: 네.
0: 어.
1: 그것도 하여튼 안 돼요. 인플루언스 되면은 그
0: 조심해서 뭐,
1: 네, 술을 먹거나 약을 네. 먹거나 그러면 안 네. 되더라고요.
0: 요즘 하도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체크 포인트가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1: 또 요새 또 스포츠가 또 많이 하니까
0: 아,
1: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조심하라고. 네,
1: 조심해야죠.
0: 근데요, 그 동부 뉴욕에 비하면 여기는 경찰도 없고 정말 검문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검문을 어디서 한다고 알려주고 하잖아요.
1: 미리 알려주잖아요.
0: 이렇게 착한 데가 어디 있어? 네,
1: 시간도 알려주고.
0: 아, 아, 정말. 어,
1: 그러니까 아 뉴욕은 네. 그냥 해요? 안 알려줘요?
0: 안 알려주죠.
1: 아 진짜요?
0: 그냥. 불시에
1: 불시하는 거요?
0: 갑자기 막혔어. 오도 가도 못하게 다 막아요.
1: 아,
0: 사방을 도관에 든 쥐야. 그래서 저
1: 돌리면 잡히는 거잖아요.
0: 네. 저 아는 오빠가 어떻게 해서 피했는지 알아요?
1: 어떻게 내려 뛰었어요?
0: 그 엘머스드 하스피털 근처에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부러 뒤에서 밀려 있는데 빵빵빵빵하고 마이 와이프 다이다이
1: 병원 가야 된다고?
0: 어 다이다이 하스피털 이래서 빠져나왔더라고.
1: 그 검문도 나왔어 그래서?
0: 응.
1: 진짜로?
0: 지나갔어요. 술 마셨는데.
1: 야, 진짜 럭키다.
0: 어, 진짜 럭키. 와.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걸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 같은 분이에요?
0: 응. 유명해 그분. 어. 그 성경책이 그 대시보드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처치 처치 뭐 이러면서 벗어났다 그러더라고요.
1: 야,
0: 아침에 새벽까지 마시고 집에 가다가
1: 아, 아침에
0: 아이고 처치 이러고서
1: 아, 뭐 여러분 사실 이렇게
0: 그러면 안 돼.
1: 네, 이러면 안 됩니다.
0: 네. 조심해야 돼요.
1: 네, 조심해야 돼요.
0: 뽀송뽀송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윤상과 김현철의
1: 사랑하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5: 이번 주부터 우리 아이들 방학이라고 합니다.
16: 이참에 우리 아이들 특히 어디가 약한지, 우리 체질하면 사상체질, 소음, 태양, 소양, 또 태양, 이렇게 네 가지 체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기가 아니면 폐기가 아니면 신기가, 비위가 약한 그런 여러 가지 오장육부의 체질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기가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 즉 한마디로 간이 약한 아이들인데, 어떤 체질은 바로 간신비 배신에 따른 개념인데, 간은 우리 몸에 있는 목, 즉 나무의 기운을 발현하는 그러한 간 기능 전체를 얘기하는데, 즉 근육도 간에 속하고 손톱, 발톱도 간에 속하니 우리 침뜸이학에서 말하는 간은 오히려 정신적인 요소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덩이가 부었다, 간담이 서늘해 라는 말도 하는데 이거는요 간과 쓸개가 온도가 떨어진다, 간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상태에 관한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간은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간 기능이 튼튼한 아이들은 용기도 뛰어나고 반면에 간이 허약하게 태어나면 근육의 힘도 약하고 활동성도 떨어져서 감기 허약한 아이들은 운동기 허약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0: 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방법은 여러분, 녹황색 채소를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으니 한번 꼭 한번 아이들한테 먹이고, 그리고 소의 간이나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도 간을 보강해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차는요, 구기자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간의 음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구기자차를 째려서 보글보글 끓여서 우리 늘 음료수 대신 먹게 하면 감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참에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그 조그만 샤브신 같은 뜸을 한번 어머니들이 이참에 아이들한테 간에 좋은 그러한 뜸 자리를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받아서 뒤에 있는 간유라는 자리, 그리고 무릎 밑에 있는 족삼이라는 자리, 배꼽 위에 있는 중환이라는 자리를 한번 떠서 감기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하시죠? 경기 보는 내내 2시간 내내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축구 보면서 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월드컵 조별 예선 3차전 한국 대표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의 3차전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남아공에 0대 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A조 3위로 추락했습니다. 32강 진출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단 YTN 보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에 0대 1로 졌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했는데요.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슈팅 수 4대 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일찌감치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후반 들어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고 0대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A조에서는 체코를 3대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팀 중 상위 8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아직 12개 조 중 9개 조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은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를 모두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직 조별리그 탈락 여부도 그리고 행여 32강전에 올라간다고 해도 상대와 경기 장소도 아직 모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단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0: 지금 남의 경기 지켜보고 한 경기 한 경기에 가슴 졸이고 또 몇 승 몇 패, 골 득실 몇 점 뭐 이런 거 계산해야 하는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를 망가뜨렸다라는 맹비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한축구협회가 맹비난을 받는 거 몇 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변화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축구대표팀은 역대 최강 전력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팍스뉴스에서 팍스TV에서 월드컵을 생중계해줬는데 팍스TV 자막으로 계속 나왔죠. 손흥민 선수가 없는 전반전 내내 한국은 아시아

0: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전반전에 왜 안 나왔을까? 계속해서 의문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역대 최강 전력이라고 하는데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 홍명보 감독입니다. LA 다저스 팀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 많은 야구인들이 그래요. 야, 다저스 정도 전력이면 감독도 필요 없어. 내가 감독해도 우승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축구대표팀의 전력은 역대 최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대표팀, 뭐 때문에 최강이라고 평가를 받느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조별 예선 1승 2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 해설위원은 어제 경기 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어떻게 팀을 이따위로 만들어놨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책임의 비대칭성, 이 권한과 이익을 크게 가진 자가 좋지 못한 결과의 책임은 적게 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번에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충격적인 패배에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상대를 지배했던 것은 압도적인 기동성 덕분인데 그 기동성에서 압도하지 못하니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였다라고 총평했습니다. 기동성을 보여줄 만한 경기 3차전 3경기 치르면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죠. 이영표 해설위원은 손흥민 선수를 후반전에 배치하면서 전략적으로 어떤 의도로 선발 라인업을 짠 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의도 전반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에 손흥민, 옌스 이런 선수가 들어와서 잠깐 활력을 띠기는 했지만 상대에게 이미 분위기가 넘어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성 이 JTBC 해설위원도 홍명보 감독을 직격했습니다. 박지성은 홍명보 감독을 향해 2014년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남아공은 체급 자체가 우리와 상대가 안 될 정도였는데 정말 좋지 않은 경기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이제 멕시코에서 한 경기 한 경기 어느 나라가 이기고 어느 나라가 지는지 득실은 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12개 3위 나라 가운데 8개 국가가 올라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개 국가인가요? 32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FIFA 랭킹까지 계산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축구 팬들은 좀 다릅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미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LA 스테디움에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미국 대표팀은 지난 금요일 호주를 2대0으로 꺾고 D조 1위를 확보하면서 미국 남자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2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에 열리는 터키와 경기마저 승리하면 조별리그 3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특히 왼쪽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했던 공격수 크리스천 풀리시치가 훈련에 복귀해 이번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조 1위를 확정지은 미국 대표팀 플리시치가 얼마나 오랜 시간 경기장을 누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터키 경기를 포함해 오늘 하루 동안 총 6경기 치러집니다. 일본도 경기 있죠. 일본과 스웨덴의 경기도 있습니다. 이 미국 경기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LA 다운타운에 마련된 팬존, 뭐 벌써부터 축제 열기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터키의 경기는 오늘 오후 7시에 열리게 됩니다. 주최 측은 잉그루드의 이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 소파이 스테디움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잉그루드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이나 다운타운 월드컵 팬존을 찾는 축구 팬들에게는 이 다운타운과 사우스 LA 지역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라고 당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구 너무 답답한 축구였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먼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만 200명에 육박하는데 구조작업 진행됨에 따라 인명피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10입니다.
1: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0: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1: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알타미라 지역에서 꼿꼿이 서 있던 22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친구와 친척들의 이름을 목놓아 불렀습니다. 몇몇 구조대원과 자원봉사들이 잔해 속으로 기어오르면서 손전등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규모 7.2, 규모 7.5의 연쇄 지진으로 건물 여러 채가 베네수엘라에서 붕괴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디오스다노 카베요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알타미라의 번화한 쇼핑센터에서는 바닥이 흔들리고 매장 선반이 무너지자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카라카스 여러 지역에서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거리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합니다. 여진에 대비하고 건물 밖에 나가 있으라라는 카베요 장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지진에 대한 공포로 거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내 건물에 대한 직접 가스 공급을 차단토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카베요 장관은 일부 건물이 손상됐고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현지 일간지 엘 나시오날은 이번 연쇄 지진으로 트루히오, 카라보보, 미란다, 리과일라주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한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해 상황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큰 상황은 한인 사회의 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사관과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약 125명 안팎의 교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과 지금 연계돼서 어제 하루 동안에 지진이 발생한 곳 많습니다. 이 일단 북가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주택이 흔들리고 북가주 전역의 주택이 흔들리고 일부 기물이 파손되는 등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지진은 오전 8시 10분쯤 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 약 120마일 떨어진 멘도시노 카운티 레드우드 밸리를 진앙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분 뒤에 규모 2.5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북가주 주민들은 지진이 약 7초 정도 지속됐고 병원 선반의 건물이 떨어지거나 식료품점의 와인병들이 깨질 정도로 진동이 강했다라고 어제 상황을 전했습니다. 멘도시노 카운티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일부 부상자가 보고됐지만 사망자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도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일본 시간 오전 7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일본 동북부에 있는 이와테현 앞바다 바닷속 지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7.2로 지진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오모리현에서도 가장 높은 강도 진도 6의 지진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진 여파로 도쿄 고층 건물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졌고 지진 여파로 신칸센 일부 구간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는 5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베네수엘라 북가주 일본에서 이렇게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0: 정원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5: 불란서안경 검안과.
6: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7: LA 필하모닉이 7월 8일 헐리우드 볼에서 번스타인과 엘링턴 공연을 선보입니다. 토머스 윌킨스의 지휘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레너드 번스타인의 온 더 타운 중 무곡들과 듀크 엘링턴의 할렘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곡 미국 작품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보컬리스트 그레이시 로렌스, 알렉스 뉴에, 알리 스트로커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샤이나 타우베 브로드웨이 히트작 서프스의 신규 편곡곡들을 초연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hollywoodball.com에서 가능합니다.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0: 정원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큰 폭의 양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 원칙도 거듭 강조하면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를 방문해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종전 후속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협조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 They agreeing to everything that I want and they have to. Otherwise we just go back and do what we have to do.
1: 이란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성급히 내준 게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이란을 향해서는 협상이 파행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조사단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도 동참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부인에도 핵사찰 재개를 연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즉각 미국 관리들이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모순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어떤 비용도 부과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고 미국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통보가 거짓이라면 후속 협상을 즉시 끝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 It would be unacceptable to me because we have numerous straits, and if you did that for them, you'd have to do it for other people. You have other straits. I wouldn't allow it there either.
1: 중동 걸프 3개국을 순방 중인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며 이란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이들 국가의 불안 달래기에도 주력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합의 이행의 또 다른 변수인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레바논 정규군 통제 지역이 늘어나면 이스라엘도 병력을 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이란의 종전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동결 해제된 자금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은 유전자 변형, GMO 콩과 지켜지지 않은 약속, 그리고 헛소리만 수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동결 해제된 자금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란이 해당 자금의 용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산 식량과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협상 대표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편 국무부 중재로 5차 평화 협상에 나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아닌 단계적 축소에 기반한 미국 측 평화안에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헤즈볼라가 그곳에서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레바논 정부가 점차 더 많은 자국 영토를 통제, 확보해야 한다며 레바논군이 더 많이 확보할수록 헤즈볼라의 통제 지역은 줄고 그만큼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점령 지역을 줄일 것이고 이게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레바논 정부군이 현재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레바논 남부 일부 지역에 들어가 통제권을 확보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레바논 정부군을 통제권 확보 지역을 시범 구역이라고 칭하면서 이 시험 구역을 넓혀가면 헤즈볼라 소탕을 위해 레바논 남부에 들어온 이스라엘군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종전합의 후속 협상을 위해 이란 측이 강조해온 핵심 전제 조건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이란 단계적 철수 계획을 통해 매듭지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생각은 달라서 합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레바논 휴전안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일부로 편입하기를 결정한 데 대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미국 우방국들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합의가 재앙적인 전환점이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CNN이 분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수십 년간 이 지역의 아랍 국가 지도자들은 미국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여기고 자국 안보의 초석으로 삼아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더 거래적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되자 걸프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 순방지로 중동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올해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걸프국들은 영내 분쟁을 피하려고 애써왔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개시했고 페르시아만 전역이 이란의 맹렬한 보복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영내 정부들은 미국의 보호가 실제로 뭘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걸프국들은 당분간 안보나 경제 동반자로서 미국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걸프국들은 이미 군사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려고 시도 중이며 미국제 무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튀르키예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과의 영내 불가침 협정 등 장기적인 공존 방안을 보다 더 진지하게 고려하려는 분위기도 당국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워싱턴포스트는 아랍에미레이트 현지 거주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아랍에미레이트 측이 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안 중 약 700억 달러는 국방부가 전쟁 과정에서 지출한 작전 비용 보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란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어서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60일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잠복해 있던 미국과 유럽 동맹 간의 균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 면전에서 유럽 동맹국들을 거듭 비난했고 나토 측은 미국의 불만을 진화하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와이텐입니다.
3: 백악관을 찾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형 그래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를 트럼프 1조 달러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나토는 특히 올해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 1,390억 달러가 추가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란 군사작전에서 유럽이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나토 동맹국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 But I was disappointed. I was disappointed with Italy. I was disappointed with the UK. We're disappointed with Germany and France. We're disappointed with most of Spain is a horror show.
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한 건 동맹국의 충성심이었다면서 유럽은 작은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터 사무총장은 유럽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 4천 내지 5천 대가 출격했기 때문에 이란 작전도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유럽이 미국을 외면한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군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앙금이 다시 표출된 겁니다. 이란 전쟁은 일단 멈췄지만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그대로 남으면서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는 동맹의 결속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함영건입니다.
0: 위대한 미국 박람회 개막식이 어제 오후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미국의 50개 주가 워싱턴 DC 한복판의 내셔널몰에서 16일 동안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행사입니다. 이 박람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 등 관광 명소가 몰려있는 너른 잔디밭 내셔널몰에 성대한 개막식을 위한 대형 무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국 기념행사 주제는 미국 국민의 단합을 촉구하는 데 맞춰져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 개막식의 초점을 트럼프 축제로 바꿔놨습니다. 당초 콘서트 형식으로 준비됐던 개막식에서 공연하기로 했던 가수들이 정치색 강한 행사로 변질을 우려해 줄줄이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을 포함한 트럼프 집회로 행사 성격을 바꿔버렸습니다. 군악대 공연과 스텔스 폭격기의 시범 비행이 가수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행사 초반에는 캐시 파텔, FBI 국장의 여자친구 가수 알렉시스 윌킨스가 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지지층 기독교인을 겨냥한 듯 미국의 유명 복음주의 목사인 젠테젠 플랭클린이 나와 대표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성과를 집중 부각했고 국민들이 느낄 이란 전쟁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연설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독립 250주년을 눈앞에 둔 지금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고 선언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끝장난 상태였지만 지금은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됐고 모두가 우리를 존경하고 아무도 우리를 비웃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USA Today는 이번 행사는 역대급 트럼프 축제이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가 스펙터클로 불리고 있다며 중요한 건국 기념 행사에 정치적 색채가 더해지며 트럼프 중심의 집회가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가장 성대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군악대가 최대 규모의 합동 공연을 하고 에어쇼, 불꽃놀이 대규모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지지한 후보들이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를 싹쓸이하면서 맘단이 뉴욕시장의 킹메이커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단이가 공산주의자들을 당선시켰다며 비난했습니다. YTN입니다.
4: 미국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경선은 맘단이 사단의 승리였습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이 지지를 선언한 브레스 랜더와 다리알리자 아빌라 슈발리 후보가 현역 의원을 꺾었고 클레어 발데스 후보도 주류 세력인 브루클린 구청장을 눌렀습니다.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본선 승리가 유력합니다. 맘단이 시장은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새로운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5: My goal is to make America a place that every American can afford. And what we need is a politics that puts working people back at the heart of what we focus on and what we fight for, as opposed to making them a footnote.
4: 취임 6개월 만에 킹메이커로 오른 맘다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공산주의자 3명을 당선시킨 맘다니가 가짜 뉴스들의 찬사를 받았다면서 축하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이 2년 동안 공화당 경선에서 259차례나 승리했지만 언론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건 미국 민주당 주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뉴욕 경선을 휩쓰면서 뉴욕타임스는 당내 정체성 논쟁이 격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6: Do I think the Democratic establishment can rely on its traditional voters? Unless they are willing to speak directly to the issues those voters face in their day-to-day lives.
4: 맘다니 시장이 지지한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노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연방 상무부는 올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확정치가 2.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속보치 대비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데다가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5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3% 각각 올랐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 지표로 연준은 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0: 정원뉴스와 함께하고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정원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늘입니다. 오늘 6월 25일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를 표하는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LA 총영사관 주관으로 오렌지 카운티 풀러튼 한국전 참전기념비에서도 기념식이 열립니다. 총영사관과 제왕군인의 미서부지회, 미남서부지회, 6.25 참전유공자회,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참전기념비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오늘 행사는 미군 참전용사와 가족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고 후손들에게 장학금도 수여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내셔널몰의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에서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식이 개최됐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와 한국참전용사기념재단, 재향군인단체 관계자, 유엔군 참전국 대표 등이 참석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총영사관과 한국전 참전용사회 하와이 챕터가 함께 6.25 기념식 및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추모 행사를 진행한 곳들, 오늘 이전에 진행한 곳들도 있습니다. 주 캐나다 대사관은 지난 14일 오타와 캐나다 전쟁 기념비 및 페어멘트 호텔에서 한국전쟁 기념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10년간 한국전쟁 실종 장병 16명의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에 헌신해왔던 세라 로코 박사에게 국가보훈부의 감사장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음주 및 약물운전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자 LA 경찰국이 검문소 설치, 집중 순찰을 확대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 주요 교차로에서는 사실상 매달 한두 차례씩 DUI 체크포인트가 운영되면서 지역사회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구역에서 올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발생한 DUI 연관 교통사고는 총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건보다 12건이 증가한 것으로 44%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LAPD 산하 21개 경찰서 관할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웨스트밸리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40건이었는데 올림픽 경찰서와 딱 한 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인타운이 LA에서 DUI 관련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른 셈입니다. 반면 LAPD 전체 통계를 보면 올해 DUI 연관 교통사고는 총 4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건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율은 1%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증가폭이 유독 드드라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 한인타운입니다. 혹시 버뱅크 국제공항 다녀오셨습니까? 국제공항 아니죠. 버뱅크 공항 다녀오셨습니까? 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홍역 확진자가 헐리우드 버뱅크 공항과 렌터카 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노출 가능성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확진은 2006년 올 들어 LA 카운티에서 보고된 7번째 홍역 감염 사례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자는 지난 6월 17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전 9시 45분까지 헐리우드 버뱅크 공항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홍역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감염자 인근 좌석에 탑승했던 항공기 승객들에게는 각 지역 보건당국이 별도로 연락할 예정입니다. 또 확진자는 6월 17일과 18일 트리프트 렌터카 지점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6월 17일과 18일 해당 날짜에 해당 지점 트리프티 렌터카를 이용한 사람들 역시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증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인근 101번 프리웨이에서 새벽 시간 도로를 걷던 70대 한인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왜 프리웨이 한복판에 서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3시 30분 다운타운 인근 101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알라메다 스트리트 남쪽 구간에서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당시 프리웨이 차로 위에 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올해 78살의 한인 남성 명박 씨로 확인했습니다. LA카운티 검시국도 박 씨의 신원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음주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국은 무엇보다 박 씨가 왜 프리웨이에서 차로를 걷고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량 고장이나 응급상황, 방향감각 상실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프리웨이는 보행자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으로 시속 60마일이 넘는 차량들이 주행하는 만큼 보행자가 진입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LA통합교육위원회가 전임 교육감 사태로 공석이 된 자리에 안드레스 체이트 대행을 신임 교육감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임기는 어제 임명 즉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임 알베르토 카바로 교육감이 지난 일요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며칠 만에 이뤄졌습니다. 카바로 전 교육감은 실패로 끝난 학군에 의해 통합교육군에 의해 인공지능 챗봇 프로젝트와 관련해 계약 문제로 연방수사고 FBI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지난 2월 25일부터 유급 행정 휴직 상태였습니다. 신임 체이트 교육감은 LA통합교육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행정가로 지난 2월부터 교육감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스캇 슈메레슨 교육위원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학생과 가족, 직원 모두에게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이트 교육감은 교육구의 당면 과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왔던 인물로 투명하고 확고하게 학생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줄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 이 급류타기 놀이기구에서 13살 소년이 수로로 미끄러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이 디즈니랜드 티아나의 바이오 어드벤처 급류타기 놀이기구에서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촬영 영상에는 놀이기구 통나무배가 높이 15m 지점에서 동굴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한 소년이 자리에서 이탈해 옆으로 튕겨나간 뒤 수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놀이기구 운행 중 13살 소년이 스스로 좌석을 벗어나 사고가 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된 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소년은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왜 통나무배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동쪽 보일 하이츠의 대형 냉동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일주일 만에 진화되면서 본격적인 수습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어제 저녁 6시를 기해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고 밝히고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약 8,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육류와 해산물 등 엄청난 양의 식자재를 수거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건물 지붕의 태양광 패널에서 시작된 이번 화재는 특수 단열재로 둘러싸인 거대한 냉동고 구조 탓에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인근 지역에 극심한 연기와 미세먼지를 유발해 한때 주민 대피령과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해 힘쓴 소방관들과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창고 운영사인 리니지 측은 건물주와 계약된 태양광 업체의 설비 테스트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다며 전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화재 진압을 위해 헬기까지 동원되면서 일요일 기준으로 약 300만 달러의 시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열린 월드컵 응원전 인근에서 총기를 난사하던 용의자에게 맞서다 다친 5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감동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수백 명의 축구 팬들이 멕시코와 한국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국제공원에 모인 가운데 한 무장 용의자가 나타나 수차례 총격을 가하며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아들과 함께 인근에 있던 56세 루이스 로메로 씨는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가족 행사에서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으로 용의자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메로 씨는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현장에서 19세 용의자 앤디 로드리게스를 체포해 총기 폭행 등의 혐의로 구금했으며 현재 1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퇴원 후 장기적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로메로 씨는 이번 부상으로 당분간 생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그의 가족들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정원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기반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겠다고도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경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입니다.
1: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치거나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됐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 비판 발언에 이어 SNS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이 삼전닉스 회장들을 불러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을러댄다며 이는 반도체 줄테니 정청래 떨어뜨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일본도 공장을 쪼개다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경쟁력을 잃었다고 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의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회견을 열어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성과 산업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1: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의 지역구를 둔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업의 자발적 투자 결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4: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1: 전북의 지역구를 둔 김의겸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을 환영하며 전북과 전남 광주에 하나씩 나눠서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 계획이 다음 주쯤 청와대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호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튿날 정청래 의원이 전국 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등장했습니다. 당권 출사표는 언제 던지냐는 질문에 모든 건 때가 있다,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지방선거 때 전국에서 완승했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6: 도지사 안 될까 봐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전북 선거 결과로만 보면 큰 국가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5: 정 의원은 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는 강성 지지층 취향 저격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제헌절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을 첫손에 꼽았는데 이에 응답하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개혁을 주제로 예고에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구체적 설계와 입법은 국회로 넘겼습니다.
7: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그리고 곧장 정청래 의원이 떠난 전북 정읍으로 김 총리도 출동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집결한 호남 핵심 승부처에서 당신 잡기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미국에 있는 송영길 의원도 귀국 이튿날인 28일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기로 했습니다. 뚜렷해지는 3파전 구도에 지도부는 쓰러뜨리기 위한 경쟁은 안 된다며 과열을 경계했습니다.
8: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합니다.
5: 몇 층까지 주고받는 개파 전면전 양상에 옐로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자칫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0: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 기강잡기에 나서자 개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쇄신파는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9: 건강 악화 등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 날 최고위원 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을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9: 하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버티기를 넘어서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히자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들은 조찬 모임을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11: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본인이 사퇴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12: 당 기강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11: 이미 리더십이 붕괴됐는데 뭐.
9: 우재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발했습니다.
13: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 없이 당의 기강을 잡겠다. 그럼 불만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9: 당내 쇄신파들은 지도부 총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1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에 물어보고 당심에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총사퇴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 특히 당의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전출직 최고위원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원내대표와 중진들의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당대표의 기강잡기 태세 전환과 이에 대한 반발이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내용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0: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정오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킴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5: Super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Super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6: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7: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6: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7: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6: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8: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1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

0: 에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거만가 LA.
1: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가장 어두운 밤도 끝날 것이며 태양은 떠오를 것이다. 에픽 도로비고의 말입니다. 아, 온 국민이 잠 못 이루며 응원했던 남아공 월드컵. 예, 대한민국과 남아공과의 월드컵. 아쉬운 패배의 순간 우리가 느꼈던 실망감은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실망감은 우리가 그만큼 간절했고 뜨겁게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깊은 실망감에 빠져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빛을 향해 걸어갈 우리 태극전사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응원합니다.

0: 와우, 이 노래,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참, 마지막, 승부? 예. 참 멋진 노래죠? 이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피아니. 해피투게더 목요일이네요. 가장 어두운 밤이었네요. 비겁하고 찌질한 감독, 무기나는 대한축구협회 정신 차리게 황금 세대를 바보들의 행진시킨 책임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와, 전반 그 손흥민을 벤치 앉히고 백패스만 하다 끝나다니요. 너무나도 아쉬운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자,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도 아쉬워하기도 하고 좀 뭔지 모르게 정말 분노한 그런 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이 있죠.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용기다. 아, 그렇습니다. 어제 대한민국과 남아공과의 월드컵 1대 0의 이 실망감과 눈물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예, 설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나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감동은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 위대한 용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좀 스스로를 다독이고 좀 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태극전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잠시 후에는요, 자, 6월 27일 다가오는 내일 모레죠.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 홀에서 콘서트가 있잖아요. 바로 예, 트로트의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서른도 선생님, 예, 밖에 와 계셔요. 잠시 후에 예, 모시고 정말 서른도 선생님의 그런 진한 음악 인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아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LA 필하모닉이 7월 8일 헐리우드볼에서 번스타인과 엘링턴 공연을 선보입니다. 토머스 윌킨스의 지휘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레너드 번스타인의 온더 타운 중 무곡들과 듀크 엘링턴의 할렘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곡 미국 작품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보컬리스트 그레이시 로렌스, 알렉스 뉴에, 알리 스트로커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샤이나 타우베 브로드웨이 히트작 서프스의 신규 편곡곡들을 초연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hollywoodball.com에서 가능합니다.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5: 불란서 안경 검안과. 블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블란서 안경 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블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대한민국 대중가요사에서 이분의 이름을 빼놓고는 희노애락을 논할 수가 없죠. 예, 트로트의 황제십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우리의 영원한 오빠 가수 서른도 씨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니의 라디오는 애칭.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이영곤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자, 처음 이 주현미 씨의 안오네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은 6월 27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팜스프링스 판타지 리조트에서 열리는 콘서트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서른 도시의 주옥 같은 음악 인생, 그리고 이번 LA 공연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른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노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주현미의 안오네입니다.
1: 네.
0: 자, 서른 선생님, 오늘 바로 공항에 도착하신 거죠?
1: 네네.
0: 아, 많이 피곤하시죠?
1: 뭐 피곤한 것보다는요.
0: 네네.
1: 뭐 이 미국에는 오면 이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0: 아.
1: 오히려 피곤이 깨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피곤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0: 와, 와, 와.
1: 제가 체질이 또 이 아메리칸 체질인지 모르겠지만.
0: 네. 예. 아니, 제가 뵙고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젊은 오빠세요. 그래서 제가 젊은 오빠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 네.
0: 이번 공연이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고니 선배님하고는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2: 뭐 저는 뭐 일단 제 기억으로 90년도에
0: 네.
2: 우리 선생님 그 결혼하실 때 저희 하늘에 계시는 저희 가수 현미 씨께서
0: 네,
2: 축가를 해주셨어요. 제 기억에. 근데 갑자기 반주가 없어서 제가 그냥 못 치는 기타로 옆에서 축가를 해드렸던 그 추억이 지금 있어요. 기억이.
0: 그러시군요.
1: 네네. 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분이죠.
0: 그러네요.
2: 아이고, 별 말씀이요.
0: 네네.
2: 그리고 뭐 저보다는 어머님하고는 항상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연이었고
0: 네.
2: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이렇게 미국 공연 오시면 뵙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0: 그러십니다. 진짜 이번 굉장히 이 콘서트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1: 네.
0: 네. 워낙에 히트곡들도 많지 않습니까?
1: 예, 저도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이제 뭐 어쨌든 요즘 한국에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경기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2: 여기도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1: 예,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노래로 없어.
0: 아하.
1: 그동안 좀 사인 스트레스 좀 푹 풀어드리고
2: 네.
1: 저와 함께 하는 시간만큼이나 좀 행복한 시간 만들어 드리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백댄서로 교복을 입고 또 콜라보로 네. 함께 그렇게 무대를 장식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1: 네, 우리 미주 교민님들 중에서
0: 네네네.
1: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0: 세니어분들.
1: 모임을 만들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0: 네네.
1: 이런 분을 제 무대에 꼭 모시고 제가 싶었어요.
0: 아,
1: 그래서 좀 신나는 음악 할 때 또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게 추억이잖아요.
0: 그렇죠.
1: 추억 중에서도 학창 시절을 그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분들의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드셨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하고 교감하는 그런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해서
0: 네,
1: 그런 무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네네네. 정말 학창 시절의 그런 추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뵈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그날 뭐 두세 시간에도 끄떡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2: 저희 이번 그 손흥민 선생님 콘서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볼
0: 그렇습니까?
2: 때는. 첫 번째 보통 콘서트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마 리스트에 빠진 노래가 많을 거예요. 워낙 히트곡이 많으셔서.
0: 아, 그렇군요.
2: 두 번째로 보통 가수들은 이제 작곡가한테 곡을 받아서 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곡이 본인께서 작사, 작곡 또는 우리 사모님께서 작사하시고 그런 곡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 얘기가?
1: 네네.
0: 네. 뭐 히트곡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로도 굉장히
2: 그럼요.
0: 유명하신데요.
2: 네. 네.
0: 방금 잠깐 들어봤어요. 굉장히 애정이 있으신 노래라고 하셔서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주현미 씨의 그 안오네?
1: 네.
0: 안오네라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1: 제가 그 이제 요즘 우리 한국에 보면 오디션이 유행이잖아요. 오디션에 제가 또 이제 그 심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주현미 씨하고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진지하게 저한테 곡을 좀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 주현미 씨가 주현미 씨 정도 되면 뭐 워낙 많은 작곡가들이 곡을 주려고 줄을 섰을 텐데.
0: 그렇죠, 그렇죠.
1: 저한테 의뢰를 하는 걸 보니까 아유 그래도 주현미 씨가 나를 좀 인정을 했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예. 한편에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문제는 또 걱정스러운 건 음악 듣는 그 수준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아, 굉장히 그렇죠. 높은 분인데 네. 웬만큼 곡을 써서 저분이 흡족해 할까 하는 또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2: 네.
1: 참 운이 좋게 다행히 이번 그 곡을 제가 써서 선물을 했는데 본인도 너무 좋아하고
2: 아.
1: 또 지금까지 주현미 씨가 불러왔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0: 네네.
1: 새로운 어떤 흐름의 노래고
2: 그렇죠.
1: 또 이제 이 노래는 부르면서 꼭 춤을 춰야 돼요.
2: 아,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그 어색한 몸을 흔들면서
2: 그렇죠. 주현미 씨가 춤춘다는 게
1: 네. 어떤 그런 그 변행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
2: 네.
1: 또 지금 또 시드가 어떻게 보면은 주현미 씨에게 그걸 원할지도 예, 모르죠.
0: 예.
1: 그래서 아마
0: 네.
1: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와, 아노네라는 이 노래 참 좋던데 예. 신나고.
2: 아니 뭐 네. 많은 분들의 질문 받으셨겠지만
0: 네.
2: 어떻게 이렇게 좋은 노래를 계속 만드실 수가
0: 그러니까요.
2: 있어요?
0: 그 능력이 탁월하세요. 진짜.
1: 백조가 호수에 이렇게 물에 떠 있어도 보기는 좋지만
2: 아, 발 밑에서는
1: 발 밑에는 정신 없을 정도로 예, 저희도. 예, 예. 예.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2: 아, 그렇죠.
1: 노래가는 만큼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뭐 이름 있고 많은 분들의 사랑받고
0: 네.
1: 뭐 이제 생활도 괜찮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또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있잖아요.
2: 네. 네.
1: 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2: 아.
1: 또 그럼으로 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대를 초월하는
2: 예.
1: 요즘 지금 시대는 뭐 나이 이런 게
2: 그렇죠.
1: 예, 별로 네네네. 의미가 없잖아요.
0: 그쵸, 그쵸.
1: 세대를 초월하고 지금 내가 활동하고 같이 노래하는 우리 후배들이 우리 애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0: 아, 네.
2: 예.
1: 그런데도 아직 걔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교감을 하는 것 자체도 아직까지 제가 그런 어떤 정신력이나
2: 아.
1: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꾸 개발하고
2: 아. 예.
1: 그렇게 해서 뭐 노익장은 살아있다?
2: 아. 네. 그런데 제가 네. 조사한 바로는 이 가요뿐만이 아니고
0: 네.
2: 오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또 전남에 있는 중학교 교과도 만들어 오셨다고.
0: 와, 교과까지요?
2: 맞습니까?
0: 합격교과?
1: 예, 예. 의뢰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네. 만들어 드렸죠.
2: 아, 그러셨구나.
0: 진짜 끊임없는 작업을 하셨네요. 진짜.
1: 아. 근데 아니 네. 제가 저는 사실은 작곡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요.
0: 네.
1: 우연한 어떤 기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 네.
1: 우리 유명했던 작곡가분이 곡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은.
2: 예.
1: 근데 곡을 안 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또 경상도 기질이 있잖아요.
2: 예, 예, 그렇죠.
1: 안 주면 내가 쓰지.
2: 아.
1: 근데 저는 뭐 작곡 공부해 본 적도 없잖아요.
2: 예, 예.
1: 그래서 제가 전속되는 레코드 회사에 가 가지고 그때는 이제 LP판인데
2: 그렇죠. LP죠.
1: LP 이제 이렇게 또 수거하면 그걸 녹여서 다시 또
2: 그렇죠.
1: 찍었거든요.
2: 네. 그걸로 하죠.
1: 그 수거에 오면은 그 수거된 음반이 쌓여 있어요.
2: 예,
1: 창고에.
2: 예, 예.
1: 그걸 하루에 보통 막 어떤 때는 막 500장, 600장씩 가져갔어요.
2: 예, 예, 예, 예.
0: 와.
1: 도대체 곡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2: 네.
1: 어떤 흐름으로 이 곡이 이루어지는 그걸 제가
2: 다 들으셨군요.
1: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키가 딱 열렸어요.
2: 아,
1: 그때부터 이제 작곡이 시작이 돼서 제일 처음 만든 곡이 나침반이에요.
2: 와,
0: 대단하십니다.
1: 네.
0: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네. 시도하시고 하셨네요. 네,
1: 지금도 저는
0: 네.
1: 대단하십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도대체 저 사람은 날 보고 뭐하고 방송이 없을 때는 뭐하고 다니는지를 아마 놀러 다니자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0: 끊임없이 머릿속에 네. 있으신 거예요.
2: 사실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님도 신양민이셨는데
0: 네. 네, 네, 네.
2: 오래전에 KBS에서 누가 이 사람을 뭐 예, 모르시나요로 그쵸. 해서
0: 예.
2: 그 당시에 그 잃어버린 30년으로 네, 네. 제가 처음 뵌 게 저는 그때
0: 네.
2: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대한민국이 전부 울었을 거예요. 그 노래
1: 그렇죠.
2: 때문에.
0: 그럼요. 진짜. 네.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래잖아요.
2: 원래 음악 활동은 보컬로 시작을 하신 거로 알고.
1: 예, 제가 부산에 무명 가수 생활을 할 때
2: 네네.
1: 그때 이제 그때 나이트 클럽의 그룹 사운드란 팀들이 있었잖아요.
2: 네네네.
1: 그때 주장관 활동한 적이
0: 네네네.
1: 있죠.
2: 아, 그러셨군요. 네.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0: 네.
2: 제가 TV에서 뵀는데 아니 수석을 또 보통 일반이 아니고 거의 프로 수준으로
0: 수석을 또 좋아하시는가 봐요.
2: 그 말씀 좀 해주시죠.
1: 수석은 그 우선 제가 집에 수석을 좀 갖고 있었는데
2: 네.
1: 집사람이 돌을 너무 싫어해요.
2: 아, 그러세요? 네,
1: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작곡도 좀 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2: 네네네.
1: 이제 약간 시골 쪽에 이제 집을 하나 알아보러 다니던 중에 네. 이제 별장을 하나 갖게 됐죠.
2: 아.
1: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서울 제가 네. 좋아했던 애장석이 전부 시골로 다 옮겨갑니다.
2: 네.
1: 네. 그러면서 이제 애장석이 거기 있으니까 제가 자주 가게 되잖아요.
0: 아.
1: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공기도 마시고
0: 네.
1: 또
0: 네.
1: 거기 그 농촌 생활도 제가 좀 네. 하면서 굉장히 몸도 건강해지고
2: 네.
1: 좋은 곡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아. 굉장히 그 뭐 남들은 전원주택 이런 거 호화롭게 생각하지만
2: 네네.
1: 저는
2: 네네.
1: 그런 뜻은 아니었고
0: 아.
1: 오히려 가서 제가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참 좀 효과를 많이 보는 아. 곳이 아닌가. 아,
0: 그곳이 그러셨군요. 선생님의 힐링 공간이네요.
1: 네네.
0: 와. 그곳에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2: 그렇죠.
1: 네. 네. 나만의 공간. 아, 집에 있으면 마누라 바가지 끌지요. 일하면 나올 곳도 안 나오잖아요.
2: 아, 그렇죠.
0: 그렇죠.
2: 아, 근데 참. 우리 선생님 그 예. 각종 유사의 그 트로트 오디션에 예.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으로 하시는데
0: 맞습니다.
2: 오늘 오셨는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 애청자들이
1: 네.
2: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여기서 노래를 가리키고 있지만
1: 네, 네.
2: 노래를 너무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0: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노래를 좀 편히 부를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0: 아,
2: 아마추어들에게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정말 도움이
0: 네.
2: 될 것 같아요.
0: 그 팁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 우리 이 노래를 아르키는 분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2: 네네.
1: 노래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먼저 줘요.
2: 아.
1: 뭐냐? 잘해야 한다는
2: 거예요. 네, 그렇죠.
1: 아니에요.
2: 아.
1: 노래는 기본적인
2: 네.
1: 우리가 예를 들어 박자라든지
2: 네네.
1: 이것만 배우고 난 다음에
2: 네.
1: 본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부르는 것이 가장 잘 부르는 거래요.
2: 아,
1: 그렇게 그렇구나. 하다 보면
2: 네.
1: 조금씩 늘기 시작해요.
2: 아, 그러다 보면
1: 골프하고 똑같아요.
0: 네.
2: 아.
1: 골프를 힘 빼고 치면 거리가 더 많이 나가요.
2: 그렇죠. 예, 예.
1: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 아.
1: 노래도 목에 힘 들어가면 안 되고 편안하게 내가 그냥 내 느낌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네. 노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요 무대에 네. 나간 노래를 하더라도
2: 네.
1: 노래를 의식하고 부르면 노래가 딱딱하고요.
0: 네.
1: 듣는 분들의 감정을
2: 힘들어가죠.
1: 예,
2: 예, 예.
1: 감정을 못
2: 아,
1: 그걸 읽어내지만
2: 네네.
1: 내가 편안하게 그냥 노래방에 와서
2: 네.
1: 가족끼리 노래한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하면 노래 편안하게 나오잖아요.
2: 아,
1: 똑같은 거예요.
2: 아,
1: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연습하시더라도
2: 네.
1: 노래를 아르키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2: 네.
1: 절대 힘들게 아르키지 마세요.
2: 아, 예.
1: 편안하게 그냥 같이 아, 서로 논다는
2: 아,
1: 마음으로
2: 큰 거 배웠습니다.
0: 선배님, 네. 선배님 노래 가르치시잖아요.
1: 같이 놀아야 돼요. 같이 놀아야 돼요.
2: 같이 놀아
1: 막 놀다 보면 은
2: 네.
1: 그분들이 박자도 알게 되고 아 이런 음정도 알게 되고 시간이 네. 필요해요 대신.
2: 아.
1: 근데 한 번에 그렇게 막 요구를
2: 그렇죠.
1: 하면
2: 예, 예, 예.
1: 자신이 없어지거든.
2: 아.
0: 네, 네. 와 그렇구나. 진짜 멋진
2: 그러면
0: 말씀이세요.
2: 우리 선생님도 후배들한테 예. 곡을 주거나 그럴 때도 지금 이런 식으로
1: 저는 후배한테 곡을 딱 줄 때는
2: 예, 예.
1: 절대 연습하지 마라.
2: 아.
1: 노래만 들으라 그래.
0: 어머나.
2: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노래가 별빛 예. 같은 나의 사랑인데
0: 네.
2: 임영웅 씨한테는 어떤 주문을 했나요? 녹음할 때.
1: 아 그랬죠. 근데 그 영웅이가 굉장히 음악성이 좋은 친구예요.
2: 예, 예.
1: 왜냐하면 제가 이 곡을 줬을 때 이 곡을 나보다 더 좋아했으니까요.
2: 아.
1: 예. 그리고 하다못해 가사까지 어디를 이렇게 지적을 해서
2: 예, 예.
1: 아 정말 이게
2: 네, 네.
1: 내 마음이 와닿는다라고
2: 네,
1: 표현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연습은 많이 하지 말고
2: 오.
1: 듣기만 하라.
2: 예, 예.
1: 그리고 녹음실에 와서
2: 예.
1: 들은 걸 그대로 한번 불러봐라.
2: 아.
1: 그럼 뭐냐면 노래를 하면서 긴가민가 하거든요.
2: 네, 네.
1: 이게 그렇죠? 내 몸에 완전 내가 막 불러가지고 내 몸에 딱 맞게끔
2: 예,
1: 노래를
2: 예.
1: 부르게 되면
0: 네.
1: 이미 노래하는 순간에
0: 네.
1: 멋이 들어가 버려요.
2: 아~
1: 멋이 들어가 버리면
2: 오~
1: 조금만 예. 시간 지나면 그 노래를 들으면 지루해져요.
2: 아~ 예.
1: 그런데 하는 사람이 이게 맞는가?
2: 예.
1: 아닌가?
2: 예, 예.
1: 이런 식으로 노래를 아주 거의 조금 알다시피 해서 부를 때가
2: 아,
1: 뭐냐면
2: 예.
1: 노래가 가장 참신하고
2: 아~
1: 순수하고
2: 야~
1: 그 노래는 1년 후에 들어도 금방 막 따끈하게 밥하고
0: 아,
1: 똑같이 들려요.
2: 예예. 예.
1: 예.
2: 어 그랬군요.
1: 네네.
2: 자 그러면 우리 그 노래 한번 들어보면
0: 들어볼까요?
2: 어떨까요?
0: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1: 네.
0: 임영웅입니다. 와 이 멋진 노래를 선생님께서 우리 서른 선생님께서 만드셨어요.
2: 네.

0: 임영웅이 불러준 별빛 같은 날 사랑아 들어봤는데요.
1: 아니 그런데 그 저 여러 번 제가 행사에서도 부르고 오늘 들어봤는데 그게 마지막에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그 한 구절이 네. 이 노래를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0: 가슴을 적시네요 진짜. 예.
1: 혹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2: 예, 그 영웅이가 이제 그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를 히트를 시켜줬어. 저는 이제 그 고마운 마음의 보답으로 이 곡을 쓰게 됐죠.
1: 예예. 예.
2: 근데 곡을 써야 되는데 곡이 나오지 않아서 한참 고심을 하던 차에 한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사람이
1: 네.
2: 이제 내 연애할 때만 해도 이뻤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세월이 벌써 그래 35년
1: 그렇죠,
2: 이상 지나니까 뭐 이제. 그 아줌마 수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제 뭐 네. 머리도 풀고 예, 막, 예, 예. 막 몸빼 입고 막 네, 편안하게 네, 있는 네, 그 네, 모습인데도 네. 왜 그날따라 내 얼굴에 측은지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0: 네,
2: 거예요.
0: 네.
2: 아, 저 사람이 결국은 우리 가족 가진가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1: 네, 네.
2: 예.
0: 네.
2: 모습이 저래됐구나 하는 게 좀 미안한 네.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집사람 방에 들어가고 나는 소파에 앉아서 예, 이 예. 가사가 나온 거예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2: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왜 이래 눈물이 나요를 쓴 것은 내가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그 사랑을
0: 네.
2: 어떻게 내가 고맙다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0: 어떻게
2: 그만큼 그 사랑은 내가 영원히 죽어도 그 사랑에 고마움 내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눈물로 표현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이 노래는 직접 작사하시고 곡을 만들어서 아내에 대한 맞아. 어떤 그런 네. 마음으로 만드신 노래거든요.
2: 그리고 한 달간 좋아하던데요. 아. 지나가니까 별로 안 반응도 없고.
0: 아내분께서 얼마나 네. 감동하셨겠습니까. 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정말 멋지세요 선생님. 아니, 저는 뭐. 오늘 처음 뵙지만 너무 영광이고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진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고맙습니다.
0: 와, 네. 우리 서른 선생님. 이제 이번 콘서트가 열리는 그 팜스프링스의
2: 네네.
0: 시원한 풀장과
1: 네.
0: 뭐 사막의 이색적인 풍경이 어우러진
1: 네.
0: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잖아요.
2: 네네.
0: 네. 한국의 무대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민들과의 이 호흡하는 그런 뜨거움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2: 그 저는 예. 뭐 사실은 무대도 마찬가지로
0: 네.
2: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0: 네.
1: 네.
2: 어색하게 보일 수가
0: 네,
2: 있고
0: 네, 네, 네.
2: 그냥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국과 외국에 떨어져 사는
0: 네.
2: 가족이
0: 네.
2: 만나면 편안하잖아요.
0: 네, 네, 네.
2: 그런 마음으로 공연할 거예요.
1: 아, 그렇죠.
2: 그냥 훈훈하고 따뜻하고
0: 네.
2: 그냥 정스럽고
0: 네.
2: 그렇게 아, 오래간만에 참 그래도 내 좋아하는 동생을 만나고 나니까
0: 네.
2: 행복하잖아요.
1: 예, 예.
2: 그런 행복이 남는 공연을 저는 하려고 생각하고
1: 사실
2: 있어요.
1: 사실 그 TV는 좀 좋은 것만 편집을 해요.
0: 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데 사실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라이브라는 것이
0: 네.
1: 뭐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휴양한 게 아니고 진짜 친구 만난 것처럼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같이 박수도 쳐가면서 그거는 콘서트에서만 만날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1: 거기다가 여기는 미국이고 한국에서 활동하시니까 물론 다음에도 오실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또 언제 약속이
0: 언제
1: 안 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지금이라도 내일
0: 네.
1: 모레니까
0: 네.
1: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현장을
0: 네.
1: 가슴속에 담은
0: 네.
1: 추억으로 가지셔야 선생님도 돌아가실 때 보람이 있을 것 같고
0: 그렇죠. 많이들 오셔서
1: 네.
0: 예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같이 논다라는 그
1: 아,
0: 느낌의
1: 그럼요.
0: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
1: 네.
0: 예,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1: 그럼요.
0: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제 무대가 좀 그래요.
1: 네. 아, 예.
2: 제 한국 소원에 가면 그냥 사람들이
0: 좋습니다.
2: 좋아해요.
1: 네. 네. 네. 자, 저 애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0: 네.
1: 주신다면
0: 그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네.
2: 네. 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올해로 이제 가요 데뷔 44년이 됐어요.
1: 아,
2: 네.
1: 44년이요.
2: 이 44년 동안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0: 네.
2: 좋은 곡을 쓸 수 있고
0: 네.
2: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1: 네네.
2: 어쨌든
0: 네.
2: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시고
1: 네.
2: 또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여러분에게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2: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0: 네,
2: 무조건 건강하십시오.
0: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네. 감동받았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0: 특히 별빛 같은 날 사랑아. 네. 아, 이 노래 한 곡만으로도 그렇죠.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고맙습니다.
0: 예, 예, 콘서트장에서 정말 예. 기분 좋게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해요. 네.

0: 운도 오라버니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안꺼 부분이 고맙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께서 서른 도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팬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수석별장. 오, 참 이 취미가 또 멋지네요. 그곳에서 예, 작품도 쓰시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안꼬 부부님 또 H리님 어디서 어떤 느낌으로 이 노래가 태어났는지 궁금하다. 보랏빛이 없어. 뭐 이것도 명곡이지만 참 그 서른 선생님께서 쓰신 그 작품들의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 뭔가 울림을 주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와 진짜 작사도 잘하시고 작곡도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또 에너지도 많으셔서 또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하셔서 재미있는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많이 많이들 가셔서 즐기시면 정말 좋은 시간 추억을 함께 나누는 멋진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던지네 스톤게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피 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와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3: 최고 호텔 3호 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4: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사일.
11: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억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3: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1: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3: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대한민국과 남아공과의 월드컵 경기가 여운이 깁니다. 지금 채팅방에 예, 많은 댓글들 올려주셨어요. 그만큼 축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6.25입니다. 예, 6월 25일인데요.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 이런 글들을 올려주셨네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저의 큰형님께서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산화하시어 시신을 못 찾아 이 명함 크기의 위패만 봉환되어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고 유남열 일병 참배입니다. 네, 대니얼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그리고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 영령님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글도 올려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지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큰 아픔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전쟁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1950년 시작된 전쟁은 1953년 휴전 협정이 맺어지기까지 약 3년간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명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국군과 유엔군, 북한군과 중공군을 합쳐 수백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죄 없는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했고요. 수많은 전쟁 고아와 미망인이 생겨나 한 세대 전체가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워싱턴 DC에 그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범한 일상 새삼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이름도 모르는 이국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준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은요, 분단의 아픔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오늘, 조국을 지켜낸 우리 영웅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님 어서 오세요.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켈리님 반갑습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연정님께서도 6.25 추모 노래 들려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예, 글을 주셨습니다. 예, 엄정행의 비목, 예, 추모곡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연정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해요. 자, 방금 들으신 국수라는 노래, 우리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노래 너무 좋네요. 저 어저께 비빔국수 먹었거든요.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장 비빔국수. 아, 맛있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시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 노래 어떨까요? 스트라드바리우스입니다. Forever.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4: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5: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4: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5: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카르페디엠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카르페디엠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인 것 같아요. 라틴어 학자들은 이 문장을 현재를 즐겨라 정도의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우리를 움직이고 재촉하는 뭔가 권면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문장은 우리 앞에 다가온 기회를 붙잡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또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즐겨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생의 모든 좋은 것과 가져다주는 이런 결과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음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됐음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다채로운 사연들 멋지게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해피투게더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저도 카르페디엠을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열정의 불꽃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해봅니다. 카르페디엠. 한영입니다. 조율. 따뜻한

0: JK 김동욱이 불러준 조율도 있지만
1: 조율 한 번
0: 아 조율 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 멋진 노래예요. 진짜 가사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참 노래가 예, 좋습니다. 예, 한영애가 불러준 조율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순간을 느끼고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 될 듯해요 라는 댓글인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픈 채팅에 참여해서 실시간 소통과 풍성한 이벤트까지 지금 들어오세요 라는 창이 떴지요.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참여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 예,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지금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메인 화면에 메디칼 주가 복권 주유렉스의 항공 소식까지 예,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정보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의 메디칼 무료 의료보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요 메디칼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들 요 정보 클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돼서 예, 계속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권, 예, 가스 소식도 있습니다. 가스비가 도대체 얼마야? 예,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클릭하시면 정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라디오 코너 있죠. 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오전 6시에는 오수연의 새벽 뉴스가 문을 엽니다. 요 뉴스도 청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모닝뉴스 예, 아침을 열 때는 뉴스로 시작하잖아요. 예, 사는 이야기. 요 프로그램은 AI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마다의

0: 특성과 색깔이 다릅니다. 예,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저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쭉쭉쭉쭉쭉쭉 밑으로 맨 끝으로 내리다 보면 청취자 소통란이 있습니다. 진행자와 직접 대화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 이렇게 노란색이라서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 클릭하시면 바로 예,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카톡창이 열립니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예, 사연도 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시면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안경검안과.
8: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9: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13: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13: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15: 활어로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6: 진짜 감쪽 같네.
17: 역시 벤트웨이야.
1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9: 213-381-2424 213-381-2424.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K-Urban Builders의 폴킴 대표님 모셨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대표님 너무 오랜만이세요.
1: 네.
0: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케이얼반 빌더스 폴킴 대표님과 몇 차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집에 네.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ADU에 대해서도 네.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 집값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전문회사 K-Urban Builders의 컨스트럭션의 폴킴 대표님. 요즘 리모델링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먼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뭐 20, 30년 된 집, 40, 50년 된 네. 집들은 집의 구조가 네. 요즘 생활 방식하고 맞질 않아서
0: 네.
1: 요즘은 이렇게 오픈 스타일, 뻥 트인 스타일을 좋아해서
0: 더 넓어 보이잖아요.
1: 예, 네. 그렇게 좀 개방감 있는 그런 인테리어 구조를 선호하시고요.
0: 네.
1: 또 특별한 거는 키친이나 화장실을 좀 넓혀서
0: 아하.
1: 좀 쾌적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네, 오래된 집들은 역시나 들어가 보면 네. 정말 오래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근데 뭔가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집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네. 확실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넓어 보이고 깨끗하고
1: 키친하고 화장실만 바뀌어도 네, 네, 네. 집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0: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ADU? ADU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1: 네, ADU 네.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0: 집값도 그로 인해서 많이 오르고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1: 네.
0: 자, ADU가 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1: ADU는 네. Accessory Dwelling Unit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하실 때 에디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0: 네, 네, 네.
1: 에디션 개념이 있긴 있는데 완벽한 단어는 아니고요. 네. 에디션은.
0: 네.
1: 에디션은 이제 증축 개념인데 이제 ADU는 어태치가 있고 디태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ADU는 새로운 독립 주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0: 네.
1: 주소도 별도로 나오고 모든 전기 미터, 수도 미터, 가스 미터도 별도로 설치하실 수 있고요.
0: 네, 네, 네.
1: 본체하고 연결되는 건 하나도 없이 모든 수월 라인까지 오로라인, 수월라인 다 별도로
0: 네.
1: 전기라인 별도로 새로운 독립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0: 그러니까 독립 공간이라는 점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또 재산 가치로서도 이제 많이들 좀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관심도 네. 많고. 자, 근데 우리 K-Urban Builders의 폴킴 대표님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너무너무 꼼꼼하시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1: 네.
0: 또 이 뭔가 공사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신속하다, 스피드하다, 빠르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예, 시간 끌기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거의 뭐 만족도가 99%?
1: 네,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는 예, 저도 듣고 높더라고요. 있습니다.
0: 예, 예, 예. 자,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예. 그런 면에서 뭐 폴킴 대표님은 완전히 예 신뢰를 많이 얻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시작하기 전에는
0: 네.
1: 잘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0: 일주일
1: 내에 끝내드린다 그러는데
0: 네.
1: 믿지 않으시고 끝나봐야 믿으시더라고요.
0: 사실 보통 리모델링하면 몇 달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 네.
0: 대표님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은 꼼꼼하지 않겠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너무 꼼꼼하게 진짜 만족스럽게 이거를 다 공사를 해주시는데
1: 네.
0: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을 맞춰주는지 그건 모르겠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1: 일꾼들이 네. 완전 프로급 선수들만 있습니다.
0: 스태프분들이 진짜
1: 네, 그래서
0: 그렇군요.
1: 검증된 이제 경력자들만 있기 때문에
0: 네.
1: 정확하고 빠르고요. 단지 이제 불편한 건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0: 네.
1: 또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아하. 그렇다고 해서 비싸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저희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네. 가격대는 중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0: 네.
1: 대신 퀄리티는 최상의 퀄리티를 보장해 드립니다.
0: 네, 최상의 퀄리티를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 네.
1: 그리고 싸구려 사지 네. 안 쓰고요.
0: 네.
1: 서로가 회피할 수 있게끔 네. 만족하게끔 네. 공사를 A부터 Z까지 디자인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네.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0: 네. 역시나 달라요. 네. 네.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신뢰가 아닐까 싶은데요. 케이얼반 빌더스는 뭐 보험도 굉장히 완벽하게 예, 해놓고서 네. 이제 공사를 진행하시잖아요.
1: 대부분 이제 건축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100만 불이 보통입니다. 저희는 이제 최상급인 300만 불.
0: 300만 불이요?
1: 네.
0: 와.
1: 라이어빌리티,
0: 네.
1: 워커스 컴, 네. 본드 모든 걸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큰 보험은 없습니다.
0: 와, 그러니까 최고의 그러니까 보험가입인 거죠. 300만 불 보험가입 업체니까.
1: 예.
0: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하신다는 점.
1: 네.
0: 유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케이얼밤 빌더스 위치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은요. 262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3호 관광길 건너편입니다. 수입 206호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310-1800번입니다. LA 지역에 사시는 분들 213-310-18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04 언
1: 오란 서클.
0: 오란
1: 서클이요.
0: 오란 서클은
1: 오란 서클.
0: 오란 서클. 아, 오란 서클이군요. 오란 네. 서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에나 파크에 위치하고
1: 네.
0: 있네요. 전화번호 213-798-2200번입니다. 213-798-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1: 예, 지금
0: 뭐 근데 뭐 2026년 뭐 전기료도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금년에 17% 이상 인상 네. 계획이 있습니다.
0: 네. 자, 좀 전에는 이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1: 네.
0: 이런 뭐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대표님께서는 BTS 솔라 디자인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1: 예.
0: 네. 그러면 전기료가 좀 올해도 좀 더 오른다는 소식이 있는데.
1: 네.
0: 캘리포니아 전 지역과 남가주 지역 전기료가 약 17% 인상된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전기세 걱정 정말 큰 부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거
1: 네.
0: 어떤 점이 좋은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가정용 이제 솔라는 정부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0: 네.
1: 좀 조건이 나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전기세가 10년에 거의 더블로 오르기 때문에
0: 네.
1: 또 금년도에도 17% 이상 인상된다고 하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불이 넘으면
0: 네.
1: 솔라를 하셔야 됩니다.
0: 아하.
1: 특히 전기차를 계획하시거나 전기차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솔라는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를 운영하시면서 전기세를 솔라로 전환이 안 하고 그냥 전기세를 부담하신다면
0: 네.
1: 뭐 주유소 다니시는 거나 똑같은 거죠.
0: 그쵸, 비싸니까.
1: 네.
0: 네. 오, 그렇네요, 진짜. 그런 면에 있어서 태양광 설치는 필수네요.
1: 네.
0: 네.
1: 루프의 면적만 있으면
0: 예.
1: 전기세를 90% 이상 100%까지도 커버가 됩니다.
0: 네. 자, 태양광 설치 전문 업체입니다. BTS 솔라 디자인
1: 네.
0: 폴킴 대표님이십니다. 이 전화번호도 똑같은가요?
1: 아니요.
0: 아, 다릅니까?
1: 213-500-8000번입니다.
0: 네. 213-500-8000번.
1: 네.
0: 네,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네, 213-500-8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213-500-8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태양광은 아무 집에나 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집이나 커머셜 빌딩이나
0: 네.
1: 교회나 뭐 네. 비영리 단체나 어디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아하. 전기 요금이 100불이 넘을 때는 네. 솔라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네. 전기 요금 100불이 넘어가면 솔라를 네. 하는 게 태양광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정용은 정부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네. 커머셜 빌딩과 비영리 단체, 교회 등은 네. 아직도 40%를 솔라 전체 공사 금액에 설치 네. 금액에 4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로
0: 아~
1: IRS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솔라 설치 비용이 10만 불이다. 그러면 네. 본인 부담은 6만 불에.
0: 아, 6만 불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1: 예.
0: 오, 어, 괜찮은데요?
1: 안 할 괜찮은 이유가, 정도가 아니라
0: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내년이면 그것도 이제 없어집니다.
0: 어머, 어떡해. 어떡해요. 요즘에 전부 다 차도 전기차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네. 또 선호하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예, 솔라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훨씬 더 전기도 절약할 수 예. 있고 아 그런 점에서 좀 설치하는 게 좋겠네요.
1: 네.
0: 네, 교회도 할 수 있고 뭐 비영리 단체 빌딩도 할 수 있고 예. 비즈니스 업체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조금 뭐 정리를 해볼까요?
1: 네.
0: 그러면 이 집 구조가 불편하다면 리모델링,
1: 네.
0: 집 가치를 올리고 싶다면 ADU,
1: 네.
0: 요즘에 요 굉장히 많이 공사하는 추세라고 네. 들었어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걱정되신다면 아, 태양광 솔라, 예, 집은 소비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합니다.
1: 네.
0: 저도 많이 배웁니다, 대표님. 네. 자, 최근에 한인 사회에서 리모델링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여러분 뭐 어디에다 의뢰를 해야 되나 좀 망설이고 계시다면은요, K-Urban Builders입니다. 폴킴 대표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실 때 이제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이제 의뢰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1: 네.
0: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가 26년 경력자인데요.
0: 네.
1: 꼭 당부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반드시 견적은 세 군데 이상 내는 것도 일리갈입니다. 두세 군데 견적 내셔서
0: 네.
1: 가장 비싼 데도 빼시고
0: 네.
1: 가장 싼 곳도 빼시고 중간으로 가시는 게
0: 네.
1: 중간 가격으로 가시는 게
0: 네.
1: 안전하고요.
0: 네.
1: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CSLB라 그러죠. 라이센스 보드에 컨트랙터 라이센스가 있는지
0: 네.
1: 그다음에 모든 보험과 본드를 갖추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0: 네.
1: 계약하실 때는 반드시 레퍼런스를 받으셔서
0: 아하.
1: 그 업체가 과연 전문 업체인지 1년에 심지어 1년에 키친을 한 번밖에 1년에 뭐 화장실 한두 개밖에 공사를 안 하는 업체 같으면 전문
0: 네.
1: 업체가 아니거든요.
0: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1: 모든 공사는 그 공사의 전문 업체
0: 네.
1: 많이 하는 자주 공사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0: 맞습니다.
1: 신속하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요즘에 그 키친 공사라던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재질이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훨씬 더 넓어 보이기 위해서는 좀 확 트이게끔
1: 네.
0: 이제 막힌 기둥을 다 이제 없애는 거죠.
1: 네.
0: 예.
1: 주로 이제 키친이 벽으로 막혀 있는 구조가
0: 많거든요.
1: 많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게 베어링 오일 경우에는 이제 기둥과 빔을 살리면서
0: 네.
1: 벽을 없애고. 그렇지 않고 베어링 홀이 아닌 경우에는 벽을 없애서라도 키친을 좀 넓게
0: 네.
1: 수납 공간을 많게 확 트이게 만들어
0: 네.
1: 드리죠.
0: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뭐 뚜리베드 하면은 원베스인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집들도 옛날
1: 네.
0: 오래된 거는. 근데 그것도 이제 발스룸을 그러니까 화장실을 조금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1: 네.
0: 그건
1: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예. 펄밋 과정이 필요하죠.
0: 아, 펄밋 받아야 되는군요.
1: 예, 빌딩 펄밋을 받아야 되니까
0: 예.
1: 새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0: 네.
1: 근데 이제 있는 거를 이제 넓히거나 하는 거는
0: 네.
1: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니까
0: 예.
1: 리폴밋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리프레이스 개념으로 갈 수 있으니까. 면적을 실내 면적을 넓힐 때는 반드시 네. 빌딩 퍼밋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면적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네. 익스프레스 퍼밋이라 그래서 네. 쉽게 간단하게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우리 그 주부 입장에서는 주방도 중요하지만 욕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 네.
0: 자주 씻잖아요.
1: 근데 그 예. 특히 원하시는 이제 홈오너 분들이 원하시는 게
0: 네.
1: 샤워하는 공간을 좀 넓게 그걸 선호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네.
1: 베스트탑을 없애고 워킹 샤워로 네. 좀 넓게.
0: 좋죠, 좋죠. 저도 그 좋더라고요.
1: 네.
0: 예. 좀 욕실이 좁으니까 답답해요.
1: 네.
0: 너무 답답하고 뭔가 이제 씻으면서 좀 쉰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욕실을 좀 넓히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 변화가 네. 전에는 반드시 베스트탑이 있어야만 화장실을 하나로 쳐줬지
0: 네.
1: 베스트탑이 없으면 2분의 1이나 4분의 3으로 쳐졌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화장실 하나로 쳐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 트렌드 때문에 그런지 요즘에는 네. 집에 네. 베스트탑이 전혀 없어도
0: 네.
1: 화장실을 하나로 쳐줍니다.
0: 아...
1: 그러니까 올킨 샤워도 네. 베스트탑이 있는 걸로 화장실 하나로 쳐줍니다. 그래서 네. 베스트탑을 사용 안 하시는 경우에는
0: 네.
1: 베스트탑을 없애고 올킨 샤워로 넓혀드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올킨 크로젯을 좀 넓혀드리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0: 그렇죠. 그러면 분위기가 진짜 달라질 것 같아요.
1: 네.
0: 욕실하고 주방만 좀 리모델링을 해도 집안 분위기가 훨씬 달라지고 집의 주택의 가치도 훨씬 네. 더 높아질 것 같고 재산 가치도 올라가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네요.
1: 네. ADU 예. 관련은 kurbanbuilders.com에 들어가셔서
0: 네.
1: 저희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서 보실 수 있고요.
0: 네네.
1: 우리가 공사한 사진이나 네. 그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키친앤베스 같은 경우에는
0: 네.
1: kurbanlike.com
0: kurban
1: 좋아한다는 아. LIK
0: 네.
1: kurbanlike.com에 들어가시면
0: 네.
1: 저희가 공사한 키친이나 넓혀드리거나 한 그런 화장실
0: 네.
1: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kurbanbuilders.com으로 가시면 ADU 건축에 대한
1: 예, 예,
0: 실제
1: 예.
0: 케이스들 공사해 주신 거
1: 예.
0: 그런 거 쫙 보실 수 있고요.
1: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예. kurbanbuilders에 많이 있고요.
0: 아.
1: 키친이나 화장실에 관련된 거는 사진이 kurbanlike.com이 더 많습니다.
0: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K-Urban Builders and BTS 솔라 디자인의 폴킴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1: 네.
0: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1: 네.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이자율도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집을 넓혀가거나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런 걸 포기하시고 그냥 사시던 집을 리노베이션해서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키친앤바스에 투자하시는 돈은
0: 네.
1: 3년, 5년 동안 인정을 받습니다.
0: 그렇군요.
1: 페인트 하시는 거 인정 못 받고요.
0: 네.
1: 이런 거는 몰라도 키친하고 바트룸에 투자하신 거는 인정받으니까
0: 아.
1: 집을 이사하시거나 파실 때 하지 마시고
0: 네.
1: 미리 공사하셔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다가
0: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1: 네. 좀 누리시다가
0: 맞아요.
1: 3년, 5년 후에 파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파는 목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1: 네.
0: 좋은 환경 속에서 먼저 누려야죠. 그 혜택을.
1: 그렇죠.
0: 누리고서 파셔야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0: 저도.
1: 고치지 않고 파시는 것보다
0: 네.
1: 고쳐서 파시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0: 돈이 들어가더라도 당장은 돈이
1: 예.
0: 들어가더라도
1: 가령 뭐 3만 불을 투자했다.
0: 네.
1: 3만 불 돌려봤습니다. 아. 제대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0: 네. 믿고 맡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ADU 건축에 대한 상담, 그리고 집 안에 이런 키친앤바스 리모델링 공사도 케이얼밤 빌더스의 폴킴 대표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은요, 213-310-1800번입니다. 213-310-1800번.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213-798-2200, 213-798-2200번으로 바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S 솔라 디자인은 태양광 설치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한다고요? 전화번호요.
1: 솔라 문의는 네. 213-500-80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전기 빌만 한 달치를 준비하셔서 네.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세이빙이 가능한지, 전기 요금의 몇 퍼센트를 커버가 가능한지, 세이브 할 수 있는 금액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0: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네. 가십시오.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5: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4: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5: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4: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아,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원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켈리님께서 이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개은숙의 연인입니다. 띄워드려요. 고맙습니다.

25일입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추모일이기도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향년 50세 나이로 전 세계 수많은 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기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년 6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그가 남긴 전설적인 음악과 무대 그리고 평화와 인류애를 외쳤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죠. Heal the World 그리고 We are the World 등을 기리는 이 다양한 추모 행사와 음악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글렌델 메모리얼 파크에 영면해 있습니다. 매년 6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수천 명의 팬들이 묘역 앞에 모여들면서 그가 좋아했던 붉은 장미꽃과 편지 또 사진으로 주변을 가득 채우는 가장 상징적인 추모 공간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제2의 이슈 톡톡 시간에 이 마이클의 이 추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영화 이야기 마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대로에 있는 마이클 잭슨의 스타 조형물 앞에도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팬들은 이곳에 꽃을 바치거나 또 그의 히트곡에 맞춰서 다채롭게 또 많은 사람들이 문워크를 추는 그 플래시몹을 그 선보이면서 축제 같은 추모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캘리포니아의 저택 네버랜드 앞이나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인디애나주 게르의 생가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팬들이 모여서 이 촛불 점등식과 추모제를 진행한다는군요. 이 방송과 공연계에서도 매년 이 시기에 맞춰서 마이클 잭슨을 기억하는 특별한 움직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라디오 채널에서 그의 명곡들을 재조명하는 특집 편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의 음악 여정을 담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MJ 더 뮤지컬 전미 투어팀이나 또 라스베가스의 그 유명 헌정 콘서트 MJ 라이브 등에서도 당일 그 특별한 기념 무대를 올리면서 팬들과 호흡한다고 합니다. 자, 마이클 잭슨의 정말 멋진 곡이죠. 인류애를 담은 노래 We are the world. 그를 추모하며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저 고선민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2: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뿐이 아니라 보습, 영양, 항염, 그야말로 종합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니까 이렇게 햇볕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서랍 속에 묵혀뒀던 선크림을 꺼내드는 경우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사다 남긴 제품이라면 바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한입니다. 네, 미개봉 선크림은 제조일로부터 2,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용기 뒷면에는요, 작은 단지 모양 아이콘 옆에 6M 또는 12M 이렇게 적힌 숫자가 있습니다.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간을 뜻하는데요. 네, 6개월, 12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봉할 때 이 뚜껑이나 용기 이 끝부분에 날짜를 직접 적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변질 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알갱이가 생긴다거나 제형이 좀 거칠어져서 피부에 고르게 발리지 않습니다. 또 산화가 진행되면서 색이 누렇게 변하는 제품도 있고요. 묽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제품은 표시된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피부암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지시대로 사용한다면 편평세포암 발병 위험이 약 4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선크림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피부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권장량을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병을 열면 수주에서 두 달 안에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지난해 개봉한 제품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사용 빈도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76년 전에 저희 한반도에 드리운 비극적인 전쟁, 아, 그 상처를 돌아보는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한국은 물론 어제 벌써 지났죠. 사실 저희 세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주로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세대에는 가족 간의 그 어떤 이별하는 아픔을 아직도 가슴에 묻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라도, 이제 하루도 아닙니다. 반나절밖에 안 남았지만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늘로 먼저 가신 평화를 위한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위로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50년대를 전후해서 태어나신 유년 시절을 보낸 모든 분들, 우리 동족의 아픔이 있고 가족이 헤어져야 되고 아직도 가슴에 묻고 사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남은 시간 그래도 기억을 회상하면서 라디오는 내 친구,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0: 네,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노래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6.25 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저래도 이 노래 안 틀어드리면 이 LA에서 틀어드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이 노래를 청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자, 대구는 지금 8시 출근하시겠죠? 예, 신청곡 주셨고 순철님 6.25네요. 비극적인 날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5시까지 변함없이 피곤하신 분 또 힘드신 분 모든 분들 잠시 기대셔서 저희와 함께 음악으로 같이 가는 추억여행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하면 축구 얘기는 사절하겠습니다. 그냥 졌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게 나은 것 같아서요. 진 건 진 겁니다. 어쨌든 결과를 기다려서 운이 좋으면 한 게임 더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라고 여기시고 4년 후를 또 기대감으로 살아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구 얘기는. 자, 오늘은 말이죠. 정말 제가 스튜디오에 멋지고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들 오전 10시가 되면 아주 우리 탱자의 차차차 텅텅 튑니다. 근데 11시부터는 아주 멋진 사내와 함께 어떤 그 콤비라는 게 뭔지 보여주는 그런 장본인 우리 한훈님과 함께 또 멋진 여러분께 보따리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TK님 어서오세요. 굿애프터눈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 아이디어.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H님 안녕하세요. 내 친구들 소른도시의 신청곡. 혹시 고선미 씨의 해피투게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전에 1시에 소른도시가 저희 라디오 서울을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인터뷰 멋지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멋진 공연, 재밌는 공연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추억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엔 보이실 거예요. 아주 멋진 우리 지금 라디오 서울 11시부터 12시까지 탱자 씨와 함께 아침을 책임지면서 또 오빠 USA.com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신 한훈 씨 모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야, 이렇게 한훈입니다. 그 제가 모니터만 하다가 직접 방송을 하니까 아, 너무 멋집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선배님 뵙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아유. 제가 방송 전에 우리 오프닝 하시면서 선배님, 저 선배님이시니까. 네네. 선배님 뵙고 제가 계속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아이고, 계속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정말 듣는 거랑 옆에 스튜디오에서 정말 하시는 거를 바로 보니까 네네. 배울 게 많습니다.
0: 아유, 무슨
1: 선배님 최고.
0: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1: 아유, 저를 불러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네네네네. 사실 요새 그 라디오 서울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서 여러분들 이거 무슨 사이트지?라고 네. 하는 좀 특이한 광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0: 아, 예, 예.
1: 오빠 USA라고요.
0: 오빠
1: USA.
0: 오빠.
1: 네, 좀 예, 예. 이름 자체가 좀 재밌게.
0: 예, 예, 예, 예.
1: 오빠 USA.com을 여러분께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나왔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빠 USA.com은 네. 어떤 사이트인가요?
1: 일단은 여러분 뭐 제가 어떤 사이트 이름을 말하면 기억하기 힘드세요.
0: 네.
1: 그게 뭐라고 그랬지? 네, 하시는데 네, 네. 오빠 USA는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0: 아, 쉬워요.
1: 영어로도 예. 굉장히 쉬워요. OPPA.
0: 아, 오빠.
1: 근데 우린 미국사니까 USA.
0: 그렇죠.
1: 오빠 네. USA.com이고요.
0: 오케이.
1: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사는 모든 한인 커뮤니티 분들께
0: 네.
1: 가장 실시간 가장 빠른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종합적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1: 이자 정보, 그러니까 엔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요새는. 사실은 저희가 그 기사 같은 것들을 네. 실시간으로 사실 저희 라디오서울.com이나
0: 그렇죠.
1: 한국일보 가시면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저희가 또 엄청난 뉴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그런 좋은 기사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 사실 바쁘다 보니까 라디오 서울 기사도 보고 싶고,
0: 그렇죠.
1: 한국일보 기사도 보고 싶고,
0: 그렇죠.
1: 또 다른 뭐 미국 팍스 뉴스 보고 싶 이런 분들이 매번 그것들을 들어가서 찾는 것도 사실은 일이에요.
0: 아, 일이죠.
1: 바쁘신 분들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어디 움직이는 전화기 잠깐 보실 때
0: 예, 예.
1: 사이트를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우시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브리핑 방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실시간으로 검색어 1위를 하는 이 기사들을 저희가 차출을 해서 일단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주 한인 뉴스예요. 아무래도 라디오 서울, 한국일보 뭐 기타 등등
0: 예, 예,
1: 그런
0: 예.
1: 우리 굵직굵직한 미디어들이
0: 예,
1: 한인
0: 예.
1: 커뮤니티 미 전체 지역의 뉴스를 실시간 탑 10을 뽑아줘서 쭉 보여주고요.
0: 네, 네.
1: 그리고 나는 미국 로컬 뉴스가 보고 싶어. 그런 분들 뭐 CNN, Fox, 뭐
0: 그렇죠.
1: 채널 9 이런 데서 나오는 또 탑 10 뉴스를 실시간으로 저희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또 한국 뉴스도 고급 뉴스도 보고 싶으신 분들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것도 다른 사이트 안 가셔도 거기서 바로 탑10 실시간으로 나오고 그걸 누르시면 더보기에서 더 많은 뉴스를 그러니까 한 곳에서 미국 우리 한인 커뮤니티 뉴스 또 미국 전체 로컬 뉴스 그리고 한국 고국 뉴스까지 모든 걸 한눈에 실시간으로
0: 야.
1: 보실 수 있게끔 만든 게 가장 큰 저희의 그 메리트라고 여러분께 드리는 저희가 서비스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뭐 너무나 훌륭한 이런 뭐 언론사들의 기사를 저희가 뭐 가져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0: 그렇죠.
1: 원문 그대로 보시게끔 저희는 안내만 해드리는 거예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저희는 타이틀 보시고 이런 기사가 있네. 지금 실시간이 검색어가 어떤 거구나라는 걸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뉴스는 우리 AI가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수다를 떠시면서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0: 어떻게 보면 요새 세상에 아주 딱 알맞는
1: 조금 좀 더 편하시게끔
0: 네.
1: 네, 좀 편하시게끔 해드리려고 저희가
0: 네네.
1: 그런 것들을 AI가 최첨단으로 정리를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우리 바쁘신 우리 청취자분들
0: 예, 예.
1: 저도 포함해서 사실 뉴스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0: 그렇죠.
1: 근데 보긴 봐야 돼요.
0: 그렇죠.
1: 그걸 저희 오빠 USA.com 들어오시면 맨 윗장에서 바로 그냥 실시간 쭉쭉쭉쭉쭉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브리핑방 오늘의 브리핑방이라고
0: 네.
1: 가장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그거 외에는 이제 우리 또 우리 고린 선배님은 워낙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의상 자체가 항상 지금도 막 그 목걸이와
0: 아, 사실 네. 그 서른도 씨하고 인터뷰 하느라고
1: 서른 선배님 오시니까 조금 더
0: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1: 아니 근데 평소에도 그렇죠. 오늘 예, 의상이 예. 굉장히 화려하시고 되게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네. 남자분들이 은근히 상식적으로 패션에 대한 조금 뭐랄까 감각이
0: 아, 많이 없어요.
1: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빠 먹방 먹방이 아니고
0: 멋
1: 쇼빠집
0: 멋부리는
1: 그렇죠. 멋부리는 라이프스타일을 저희가 또 기사들을 남성 유명한 매거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0: 어떻게 하면 스타일링을 더 할 수가 멋지게 있을까? 보일 수가
1: 그렇죠. 아~ 또는 남성들이 필요한 뭐 액세서리, 네. 무슨 양복 이런 것도 세일 정보도 나가고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오빠 먹방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아~ 남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들이 많아요. 아~ 이제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피식방 그래서 이 상막하고 각막한 세상에 하루에 5분 정도는 미소를 지으시면 좋겠다. 아, 그래서
0: 피식 웃는다.
1: 네, 피식해서 아, 오빠 피식방에서 그냥 오케이. 매일매일 재밌는 유머 예, 예. 글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무서운 솔직히 선배님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0: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1: 싫어합니다. 저, 아니 겉으로는 완전 상남자신데
0: 저 불 끄고 못 잡니다. 어? 무서워서
1: 저랑 비슷하시고 아,
0: 귀신 나올까 봐 불 끄고 못 잡니다.
1: 저도 귀신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0: 저는 불 끄면요 네. 누가 옆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1: 아, 저보다 조금 더
0: 아, 네. 심합니다.
1: 그렇지만 주변에 공포 얘기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 왜 공포방 또 여름이고 하니까 공포방도 준비해서 공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공포 이야기 또는 공포 영상이 나옵니다. 네네. 그것도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선배님 같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DJ방 그냥 어떤 노래 모음들을 들 수 있는 그런 음악 링크도 제가 쫙 매일매일 새로운 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0: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네,
1: 그냥 틀어놓으시면 한 번 1시간에서 3시간, 4시간을 그냥 뭐 잔잔한 재즈.
0: 왜냐하면 저는 네. 직업이다 보니까 네. 연어를 들어서 거기서 골라내거든요.
1: 아, 그러시죠.
0: 근데 우리 한 대표님이 이렇게 네. 해놓으시면 이미 골라놓은 걸 저희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청취자분들은 편하시게 들으실 그럼요. 수 있을 때. 네. 근데 뭐 우리 선배님이 워낙 음악에 대한 그게 많으신 조예가 깊으셔서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이 딱 들었을 때는 어? 이 정도로 괜찮네? 이런 것들 모음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과 카페 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틀어놓으시면 바로 카페 배경음악으로 드실 수 있고 이야.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드렸고요. 네네네. 중요한 거 라디오방 이게 또 청취자분들이 라디오 서울을 많이 들으시는데 네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만 뭐 앱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로 보이시는 분도
0: 또
1: 계시고
0: 라디오로 듣는,
1: 네, 듣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듣다가 이 시간에 어떤 방송을 하지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또 저희는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항상 있으시다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방송을 하시니까 네네. 그런 분들께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을 비롯해서 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한 곳에서 누르시면 바로 청취할 수 있게끔 또는 바로 시청할 수 있게끔 네네. 그런 또 연결된 방이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남자라 그러면 남자의 수컷은 네. 이게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숟가락 들림만 있어도 네. 약간 이성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멋진 그 수성 입은 여자를 그렇죠. 보면 눈이 안 갈 수가 없죠.
1: 그렇죠. 그냥 하나 그냥 작품 아트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0: 본능이에요. 본능.
1: 본능이죠. 예, 예. 그런 것들 약간 눈 호강방이라고 해서 조금 19세 이상 네네네. 근데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 핫클립들도 넣어놨고요. 네. 또 그런 것들 아주 자세한 것들은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쉽게 말하면 남성분들도 있지만 여성분들 모든 이들이 들어와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아지트다.
0: 아, 그러면 혹시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을 위한 남자들만의 아지트 아닌가 이런
1: 그렇죠.
0: 생각도.
1: 그런데 또 남자들분들만 오시라고 그러면 네. 약간의 또 문제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하지만 컨셉을 잡을 저희가 아무나 오세요 이러면 또 너무 너무나 오픈된 느낌이라서 조금 더 무난하기보다는 좀 색깔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남성분들을 위한 아지트라는 모토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여성분들도 그렇죠. 오셔도 충분히 재밌는 그런 볼거리와 읽을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남녀노소 가리지 마시고 단 남녀노소 아니 남녀노까지는 되는데 네네. 19세 이상만 들어오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0: 네네. 자 그렇다면 네. 저는 뭐 남성방도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라디오방이나 DJ방이 사실 굉장히 이 흥미롭거든요. 네네. 자 저 그럼 저희 라디오 서울도 들어가나요?
1: 라디오 서울은 1순위입니다. 넘버 원입니다. 무조건 넘버 원. 그리고 혹시나 청취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빠 USA.com은요 기존에 정말 이렇게 굵직굵직 한인 미디어나 대표하는 이런 미디어들을 대체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시청자들 또는 청취자들과 더 쉽게 연결해드리고자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라디오 설거지 정말 너무나 좋아하시고 저희가 배울 거 많고 재밌는 이런 미디어가 있잖아요.
0: 네네.
1: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젊은 친구들한테 너 라디오 설 들어봤어? 어 알아요. 어디서 들어? 잘 모르는 친구는 많거든요.
0: 아,
1: 그런 분들은 네. 저희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아 라디오 서울이란 플랫폼 여기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0: 네네.
1: 라는 저희는 좀 매개체 역할
0: 네.
1: 브릿지 역할을 좀 더 했으면
0: 네.
1: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0: 네네네. 네.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커뮤니티 기능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건가요?
1: 네네. 그 남성분들이 저희가 이전에 소프트 런칭했던 걸 보니까 여성분들이 대표하는 사이트가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0: 뭐
1: 무슨 something USA 뭐 있죠.
0: 예, 예, 예.
1: 거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커뮤니티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0: 아 엄청나요.
1: 엄청납니다. 네. 글 하나가 들어오면요 댓글이 막 몇백 개씩 실시간에 달려요.
0: 아니 뭐 잘못한 분들
1: 맞아요.
0: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누가 사기를 쳤다 아주 사진에다가 적나라하게
1: 그냥 뭐 실명 바로 공개되고
0: 예, 예.
1: 신상이 털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0: 예, 예, 네. 예.
1: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댓글과 참여를 하시는데
0: 네.
1: 이 남성분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본인이 아무리 복구 좋거나 기분이 나쁜 뭔가 할 말이 있어도 안 하세요. 그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0: 네네.
1: 댓글에 대해서 참여가 낮으신지를 조사해보니까 이게 내가 쓰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인 줄 알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들크신 거예요.
0: 그렇죠. 네.
1: 내가 쓰는 글씨나 말투 때문에
0: 네네.
1: 혹시나 누가 알아챌까 봐. 근데 저희는 절대로 본명을 본인을 알 수 있게 돼 있지가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자기 닉네임 쓰시고 그냥 글을 쓰시면 이게 누군지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0: 예, 예.
1: 저희도 그걸 알지 알려면 알 수
0: 그렇죠,
1: 있죠. 근데
0: 그렇죠.
1: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수다방이랑 홍보방이라는 게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이벤트를 한다라는 홍보를
0: 네,
1: 하셔도 좋고요.
0: 예.
1: 아니면 어디 이런 게 오픈했다라고 홍보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질문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어디 어디 뭐 맛있는 게 어디 있나요? 어디 어디
0: 네네,
1: 재밌는 게
0: 네네.
1: 뭐가 있나요?
0: 네네.
1: 이런 서로 커뮤니티 역할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열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질문이시거나 아니면 홍보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얘기되니까 이제
1: 네.
0: 궁금한데
1: 네.
0: 지금 아까 얘기한 뭐 M 뭐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1: 네, 네.
0: 또 다른 데 들어가 보면 뭐 비즈니스 구인 광고 같은 것도
1: 그렇죠.
0: 나오고
1: 네, 네, 네.
0: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광고도
1: 그렇죠.
0: 나오고
1: 그렇죠. 뭐 중고 거래도 하고
0: 뭐 네. 자동차도 팔고
1: 네, 네, 네.
0: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1: 그런 거는 너무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사이트가 좀 더 성장을 하면 네. 지금
0: 예, 예.
1: 저희가 지금 소프트 런칭을 막 했기 때문에 아직
0: 네, 네.
1: 오픈한 지 저희가 1개월도 채 안 된
0: 1개월밖에 안 됐어요?
1: 네, 1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0: 아이고
1: 6월달 예. 초기 좀 지나서 저희가 소프트 런칭을 했고 지금도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고 또 컨텐츠를 커뮤니티가 들어오시는 거에 따라서 사실 어제도 굉장히 큰 업데이트가 한번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베타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0: 아마도 바라건대
1: 네.
0: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그만큼 또 자꾸
1: 그렇죠.
0: 발전이
1: 발전은
0: 되고
1: 더 커지고
0: 사이트가
1: 성장.
0: 커지고 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0: 네.
1: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대신에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1: 그런 분들에게도 좀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6월 달에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7월 달에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타운 살리기 캠페인이라고 저희끼리 저희끼리 야, 우리 미국 내 한번 타운 살리기 캠페인을
0: 그렇죠.
1: 해 보자.
0: 네, 네, 네.
1: 라고 해서 7월 달 한 1개월 동안 이제 우리 타운에 계신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떤 게 되었든 간에 1개월간 무료로 배너 홍보를 저희가 해드리려고 이벤트를 사실 엊그저께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0: 아, 이것도 큰일 하셨네.
1: 아, 그래서 뭐 사실 저희는 뭐 배너에 아시다시피 그런 게 다 비용을 서로 받는 건데 뭐 저희도 이제 새로 오픈해서 지금 막 멤버들이 오고 계시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하신 분께 어떤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지금 오빠usa.com을 접속을 하시면 팝업으로 안내가 뜰 겁니다. 팝업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거기 그냥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한테 이메일이 오게끔 돼 있어요.
0: 예.
1: 그래서 그거를 간단한 내용만 한 3줄, 4줄 정도만 써주시면
0: 네.
1: 거기서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제가 모든 걸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랜덤 추첨해서 7월 달에 발표를 하고 7월 달에 무료로 홍보를 저희가 배너를 만들어서 해드리려고.
0: 아이고 좋은 기회네요.
1: 네, 혹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본인 또는 지인께서 어떤 홍보하실 만한 업소나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빠usa.com으로 들어오셔서 팝업에 너무나 상세하게 잘 나와요. 너무 쉽습니다. 그거 보시고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 나 그런 거 디자인 할 줄 모르는데 고민 안 하죠. 디자인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로고만 주시면 디자인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1개월 무료 저희 배너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요럴 때 한번 같이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자, 한 가지 궁금한 거.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오빠라고 이름을 지으신 뭐 이유가 있으세요?
1: 일단 첫 번째는 기억하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 들었고요. 제가 오빠, 근데 형님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저희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들었을 때 가장 스펠링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를 여러 개를 놓고 이제 구상하고 리서치하고 투표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오빠가 제일 쉽겠다. 뭐 젠틀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사나이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 이제 오빠로 정했고 제가 봤을 때 오빠라는 거는 웬만한 남성분들은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다른 건 잊어도 오빠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빠 USA라고 저게 찍게 됐고요.
0: 제가 지금 사실요 오빠 USA.com을 들어갔어요. 구글에서.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오빠 USA 타운 살리기 캠페인이 바로 뜨네요.
1: 그게 팝업으로 먼저 뜨게끔 되어있습니다.
0: 한인 비즈니스 응원합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 이렇게 해서 야 멋지게 해놓으셨네요.
1: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전혀 저희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문턱이 낮다 못해 거의 지하니까요. 그냥 얼마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0: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이렇게 비즈니스 이게 떴는데 메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그거 팝업을 닫아주시면 돼요.
0: 어떻게 닫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그래야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1: 제가 넣어드릴게요.
0: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뭐 번역은 필요 없고. 요거를 넣어드릴게요. 일단 얘를 저기 중간을 넣어야 되나? 이게 전화기보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0: 그렇죠.
1: 아 선배님 전화기가 요게 조금 화면을 크게 해놓으셔가지고.
0: 제가 좀 글자를 크게 해놨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사실은.
1: 요게 또 근데 제가 허락 안 받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홈페이지에 바로 넣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옆에 사이트를 놓고 홈페이지 넣기를 하면은 바로 홈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전화기가?
0: 밑으로 올리면
1: 어떻게
0: 그게 아니고 전화기를 밑으로 이렇게 쭉
1: 열었습니다.
0: 여기에
1: 보면은 이제 오빠 위에서 이렇게 아이콘이 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앱처럼 쓸 수 있게끔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사이즈를 크게 했더니 요걸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요게 전화기마다 사이즈들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요렇게 들어가고 메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0: 아 여기 보면 나중에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처럼 아주 이쁘게 지금 최신 뉴스 보기 오늘의 브리핑방 오빠 아까 말씀하신 그 방들이 쫙 나와있습니다.
1: 카테고리 섹션이 있고요.
0: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참 한미 미디어 탑10 그래서 뉴스들이 쫙 나와 있고 한눈에 또 아까 말씀드린 로컬 미디어 탑10 있고 한국 뉴스 탑10 있고 또 수다 홍보방 또 오빠 먹방 아까 말씀하신 남성분들
1: 패션이나 패션 트렌드한 거
0: 그리고 여기 피식방 좀 웃을 수 있는 거
1: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는 웃으셔야죠.
0: 바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눈 호강.
1: 눈 호강방. 고기가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0: 이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1: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0: 그 DJ방 논스톱으로 듣는 90년대 댄스 음악. 이런 거 좋네요. 운전하실 때 지루하실 때.
1: 그렇죠. 운동하실 때.
0: 누르면 나오는군요.
1: 누르면 바로 그냥 재생되고요. 플레이어가.
0: 핫클립 그리고 여러 가지 있고.
1: 그래서
0: 라디오방이 또 이렇게 쫙 나와 있네요. 모든 라디오들이
1: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월드컵 시즌 때문에요. 사실은 스페셜 설문으로 그 월드컵 우승국가를 맞추는
0: 정답을 맞추신 회원분 중 추첨해서 두 분께 20불짜리 스타벅스 카드.
1: 이건 그냥 주신다고. 뭐 바로 그냥 참여만 하시면
0: 로또가 또 이렇게 쫙
1: 로또 그럼 번호는
0: 이 번호가 다 나와 있고 관심 가지신
1: 저희
0: 그리고 여기 또 서른도 콘서트 이렇게 또 안내까지 다 해주셨네요.
1: 그 로또는 제 주변에 로또 번호를 늘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근데 당첨 발표는 언제 하는지 번호를 매번 고민하시길래 그냥 제가 넣어드렸어요.
0: 여기 미국의 모든 오빠들을 위한 커뮤니티. 자, 여러분들 오빠들만 위한 게 아니고 언니들도 위한 겁니다.
1: 언니 누나 다
0: 오빠 됩니다. 언니 다 에브리바디를 위한 겁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OPPAUSA.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자, 근데 요즘 뭐 사이트도 많고 뉴스도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굳이 오빠 USA를 새로 만든 어떤 그 동기가 있으신가요?
1: 아, 그게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정보가 요새 너무 많습니다.
0: 아, 예, 그렇죠.
1: 예전에는 정보를 구하는 게 어려웠고 네. 정보를 잘 찾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플러스 효과가 있고 충분히 예, 예, 예. 저런 경쟁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0: 네.
1: 요새는 정보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거를 골라내는 게 오히려
0: 아...
1: 더 피곤할 정도로
0: 아...
1: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위해서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물론 들어가면 되지만
0: 네.
1: 이거 저것 저걸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자체의 그런 불편함 번거로움을 일단은 없애자. 아.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0: 네네네.
1: 저희 라디오 서울만 해도 뭐 예능이며 약간의
0: 아,
1: 그런
0: 그럼요.
1: 음악이며
0: 네네네.
1: 이게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는
0: 그렇죠.
1: 것처럼
0: 네.
1: 어떤 백화점 같은 거는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0: 그렇죠.
1: 원스톱 쇼핑몰처럼
0: 아.
1: 원스톱 인포 엔터테인먼트를 저희는 네네네. 지향하는 마음으로
0: 우리 저 네. TK님이 잘 못합니다. 영고님 이해를 잘못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잘못한 어떻게 들어가죠? 아, 영어로 좀 알려주세요.
1: 네네 영어로 여러분 그 구글 창에 뭐 오빠 USA를 찍으셔도 되고요.
0: 예.
1: 아니면 그냥 OPPA USA
0: 혹시 한글로 오빠 찍어도 되나요?
1: 됩니다. 되는데 이게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래서 가능하면
1: 오빠를 영어로 오빠 치시는
0: 오빠입니다.
1: 게
0: 오빠입니다. 네. OPPA USA라고 네. 치시면. 들어갈 수가 있죠.
1: 저희가 아직은 사실 말씀드리면 아직 만드는 지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0: 아.
1: 근데 한글로 오빠 USA 찍어도 지금 맨 먼저 뜨네요.
0: 아.
1: 저희가 다시 예, 예, 예. SA가 됐네요.
0: 그래서 가능하면 네. OPPA USA로 들어가시면
1: 네네.
0: 지금 기존에 있던 미스 어쩌고 저쩌고 USA를
1: 네. 대항하고 하시는 네, 마음 대항가로서
0: 거의 뭐 그거보다 훨씬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고
1: 네네네.
0: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려 이제 한 달 됐는데 이렇게까지 해놓으셨습니다.
1: 네.
0: 앞으로 이제 커질 일만 남았고
1: 네.
0: 이 오빠 USA가 여러분 미국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친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 네네.
0: AI 세대라서 저도 재미나이 쓰고는 있어요.
1: 아, 그러시겠죠.
0: 그런데 아니 할 수 없이 써야만 돼요. 따라가려고.
1: 맞습니다. 네네네.
0: 방송을 하려면 써야 돼요.
1: 맞습니다.
0: 방송 때문에. 그런데
1: 네.
0: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유튜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앱으로 들으는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사실
1: 네.
0: AI가 좀 벅찬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오빠에 들어가시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나오니까 굳이 AI가 없더라도
1: 그렇죠.
0: 네, 다 이 친구가 알려주니까
1: 네네네네.
0: 뭐 굉장히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웬만큼 하루에 필요한 정보와
0: 네.
1: 하루에 필요한 휴식과
0: 네.
1: 하루에 필요한 웃음과 하루에 필요한 약간의 그런 눈 여기까지 충분히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러니까요.
1: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출근하실 본인이 루틴이라고 그러죠.
0: 네네.
1: 출근하자마자 접속을 하셔서 일단 기사를 한번 한 3분에서 5분 타이틀을 쭉 보고 그럼 일단 자기는 기사가 끝났대요.
0: 그렇죠.
1: 그리고는 바로 호강방으로 간다며.
0: 아~
1: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호강방을 차트를 착착착 열어서 눈호강을 착 하고
0: 네.
1: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아침에 그런 거를 보면서
0: 네.
1: 뭔가 밤새 힘들었던 그 어두운 마인드가 착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면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는 이제 피식방 가서 재밌는 거 보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월드컵 시즌이라 보니까 월드컵 실시간으로 스코어라든가 경기 일정도
0: 예,
1: 쭉
0: 예,
1: 보여드리고
0: 예.
1: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재미를 위해서 우승 국가 맞추는 그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여러분 오늘 방송 들은 청취자분들 오빠usa.com에 들어오셔서 어려울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일반 이메일 정도 쓰실 정도만 되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제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면
1: 네.
0: 아침에 눈을 뜨셔서 오빠usa.com 들어가셔서
1: 네.
0: DJ방 가시면
1: 그렇죠.
0: 아침에 좋은 음악 나올 거예요. 그냥 눌러놓으시고 세수하시고 커피 마시고 출근 준비하시면
1: 네네.
0: 하루가 즐거울 것 같아요.
1: 아 역시 음악에 대한
0: 의견이
1: 있으시니까
0: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요
1: 네.
0: 화가 가라앉아요.
1: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음악 힘이라는 게 맞습니다.
0: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생겨요.
1: 거의 고해성사가 되는
0: 네. 그러니까요.
1: 하지만 여러분 그 음악을 드시더라도 오후 3시가 되면 2시 58분부터는 라디오방 오셔서 라디오 서울을 누르시면 우리 영권 선배님의 라디오는
0: 예, 그렇죠.
1: 내 친구를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다는
0: 자,
1: 거.
0: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1: 네.
0: 한 가지 또 안내를 드리면 오늘 혹시 충분히 설명치 않으시면 네. 내일 아침 11시에는 우리 또 한우님이 화면에 나오십니다.
2: 네.
0: 댓글로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네, 다 알려드릴게요.
2: 네, 그럼요.
0: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2: 그럼요, 그럼요. 아직까지도 조금
0: 예.
2: 조금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0: 예.
2: 하지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눌러서 보시고 끄시고 눌러서 보시고 끄시고 오빠usa.com이고요. 그 다시 한번 타운 살리기 캠페인에 좀 많은 분들이 저는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자, 미국 사는 우리 한인들
2: 네.
0: 특히 LA 주변에 여러분들의 온라인 아지트 오빠usa.com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꼭 방문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은 우리 방송인이 아닌 대표님으로서
2: 네.
0: 우리 제프 한 씨 모시고 오빠 USA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
2: 네 오늘 너무나 그 좋은 자리 좀 그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네네.
2: 지금 아직 너무나 뭐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사이트긴 하지만 저희가
0: 네.
2: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최대한 여러분 쓰시는 편한 그런 사이트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요.
0: 네.
2: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라디오는 내 친구
0: 네.
2: 여러분 오빠 USA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2: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1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3: 류마티스 관절염
14: 어깨와 허리 통증
1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3: 진통제 없이
1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당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통계님이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프한 대표가 나오신 오빠 USA.com입니다. OPPA라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지만 요사이 그 저희 1690 라디오서울1690.com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채팅방이 오픈된 지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 비비아님도 들어오시고 듀코님도 들어오시고 그랬네요. 즐거운 목요일 보내시고 비비아님 듀크님 안녕하세요.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최고로 멋지게 부르셨어요. 다음번엔 그랑프리. 그랬더니 우리 듀크님 부끄럽습니다. 박자도 못 받쳤는데요. 흐흐 고맙습니다. 좋은 추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번엔 우리 순철님이 오늘 6.25에 걸맞는 노래 전우가 남긴 한마디 우리 허성희 씨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네, 전우가 남긴 한마디 허송이 음성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고선미 씨의 해피투게더 일부 시간에 서른도 씨와 함께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혹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른도 씨는 지금 도착하셔서 오늘 LA에서 1박을 하고 내일 이제 현장인 팜스프링 판타지 스프링스 이벤트 홀로 출발을 하십니다. 토요일 날 27일 공연입니다. 아무쪼록 아까 서른도 씨하고 인터뷰를 나눴는데 아주 멋진 그런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침 또 H님이 이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 아 신난다

DK님, 라디오는 내 친구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유튜브에서 라디오 서울 1650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라디오 서울 1650.

0: 네, 소름도와 함께한 나만의 여인입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27일. 아, 예. 아, 만일에 안 되시면 영어로 라디오 서울 1650 라이브를 한번 쳐보세요.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한글로 라디오 서울 1650 쳐도 되고 중간에 고니, 라디오는 내 친구 이런 거를 안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4: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3: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4: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3: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이요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침에 가방을 바꿔서 출근했는데 블루투스를 안 가져오셔서 방송 참여를 못하신다고 아쉽다고. 아, 아쉽습니다. 저도. 자, TK님 함께하고 계시죠? 신청곡 무기여 자리 꺼라 원곡입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들어본 베사메 무초. 아, 이 노래는 아마 우리 그 어르신들이 아, 그 오래전에 뭐랄까요, 약주 한 잔 이렇게 걸치시고 베사메 베사메 무초, 우리 현인 선생이 불렀던 그 버전보다 많은 낯익은 그런 노래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아, 지금부터 5시까지 여러분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청곡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베사메 무초란 노래를 듣다가 보니까 아이고 샌디님 오셔오세요. 오늘 일하시는 날일 텐데 브레이크 타임이신가요? 애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우리 아, 통계님의 신청곡이네요. 제가 조금 순서가 늦었죠? 여백의 사랑이란 노래네요. 드리머와 함께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통계님의 신청곡. 참, 통계님이 선곡하는 곡은 참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요새 어울리는 댄스곡, 또 이렇게 발라드, 또 옛날 노래까지 아주 굉장히 그 장르가 다양한 것 같아요. 역시 한국에 계시는 음악 부장님 답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TK님이 아주 잔잔하고 멋진 노래. 여러분, Try to Remember. 이런 노래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The Brother 4라는 아주 멋진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이렇게 해서 또 추억의 노래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월드.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소울 사이트가 아주 멋지게 개편됐죠. 잠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메디칼 신청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 새 홈페이지에 메디칼 신청 안내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달러, 유로, 엔화 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곳 LA와 서울의 날씨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기름값, 가스값 때문에 힘드시죠? 캘리포니아 가스값, LA 가스값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또 내 주변에 가까운 가스를 좀 절약해서 넣을 수 있는 곳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사이 한국을 오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실시간 정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 있고 자 여러분 관심 있으신 또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 주식 8개 종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여러분 흥분의 도가니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또 슈퍼로또 이 당첨 번호도 알 수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메인입니다. 저희 오수연의 아침 방송서부터 9개 프로가 한 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중간 부분 가시면 저 고니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고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 칸에 저희 채팅에 카카오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저 꼭 누르시게만 하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저희 사이트 꼭 좀 여러분들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자, 네, 신청곡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TK님께서 뱃삼의 무처를 제가 보내드렸더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뱃삼의 무처를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박정희 대통령은 과연 어떤 노래를 좋아하셨을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고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노래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는데 아주 새마을운동의 개척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여러분 정다운 노래일 겁니다.

네, 저도 참고로 조사를 한 거니까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소주님께서 박 대통령의 18번은 황성예터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 제가 알기로 이 노래 그 잘 살아보세요 말고도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주제가 그 다음에 짝사랑 뭐 이런 노래 지금 말씀하신 황성예터 이런 노래들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삼 고 대통령은 이 노래를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 할아버지 산울림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또 이런 재밌는 노래를 좋아했다는 애창곡, 또 본인이 듣기도 좋아하고 부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우리 김대중 고 대통령의 애창곡은 바로 이 노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목포이는 물 이난영 씨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버전은 아주 옛날 버전으로 추금기 시절의 버전이라서 조금 빨리 돌아갑니다. 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난영 씨는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시스터즈 아시죠? 이 활동을 했던 김시스터즈의 엄마로 알고 있습니다. 자, H님, 제 오늘 셔츠가 반짝하다고요? 서른도시 인터뷰하느라고 제가 오늘 반짝이 입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에 남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양희은의 아침이슬 또 상록수란 노래를 굉장히 애창하고 좋아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이 상록수란 노래를 본인의 선거철에도 선거송으로 썼었고 본인도 애창곡이라고 알고 있어서 오늘 전직 대통령이 좋아했던 노래들 몇 곡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지금은 하늘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또 현 이재명 대통령의 애창곡 상록수 함께하면서 이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대통령들이 좋아하셨던 애창곡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세인트님, 아저씨, 남은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H님, 대통령님들이 고상한 노래들을 좋아하셨네요. 그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해져 내려온 사실인데 음악하는 분들의 그 평론에 의하면 그 당시 우리의 그 시대적인 배경 또 개인들의 삶이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굉장히 좀 옷고도 당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이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아마 주요 그런 그 애창곡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일하게 새마을 노래라는 그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울렸네 그 노래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작사 작곡에도 참여를 했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8: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1: 류마티스 관절염
12: 어깨와 허리 통증
1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1: 진통제 없이
1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통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건강상식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익병 씨라고 한국의 유명한 그 굉장히 이름을 알고 있는 그 피부과 의사가 있습니다. 자, 그 의사가 65세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건강관리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옛날에는 못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요사이는 잠을 잘 못 자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규칙 생활, 뭐 보약이나 백신을 찾아 헤매는 그거보다 천배 만배가 이롭다고 하면서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몸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집중력, 뭐 기억력, 판단력 이런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또 면역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염증 반증이 증가하고 면역 향상성이 무너져서 감기 등 다양한 감염성에 취약해진다고 하니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하는 게 좋다고 수면 시간만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불규칙적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최소한 7시간 정도는 채우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자, 이런 좋은 정보들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라디오 서울 120.com을 방문하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아주 큰 보따리 있습니다. 엄청 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촌을 왜 못 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촌을 못 가, 포스트맨. 널 보면

0: 네, 신촌에서 만나서 그 추억이 너무 짙어서 신촌을 못 간다는 아주 우리 포스트맨의 애절한 발라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엄마 아빠 제 학자금 준비해놓으셨죠? 만약 안 되셨으면 문선영의 머니터크에 문선영 선생님이 하시는 이번 주 목요일 학자금 세미나에 꼭 참석하세요. 중으로 저녁 8시입니다.
8: 중 참가 문의는 전화 626-827-9599, 626-827-9599.
0: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안 오네. 주현미입니다.

네, 아론에 아까 1부에 우리 서른도 씨가 이 주현미 씨에게 좀 주현미 씨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아론에였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요, 오늘 6.25를 맞이해서 기념하는 의미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 김정구 씨의 음성으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오늘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에너지 좀 조금만 올리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로스앤젤레스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킴,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 로스앤젤레스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